是走还是留呢？朦胧月色掠过泪痕，他的面庞青涩，悠悠

再淋上我们朝鲜族酸甜的辣酱，口感呢真的是嫩滑 Q 弹，而且呢清润解辣，是我们延边独有的山野风味儿。

我在保定常住过，在天津常住过，在广州常住过。那家伙在那儿到热天的，那一天洗澡都洗秃噜皮。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동안 제7차 단체 확대 학습 회의를 소집 사유했습니다. 미완장터에서 동북리그 제2현장을 조성해 도시 특색 명감을 더욱 빛냈습니다. 불화통과 남한 플라스틱 트랙이 9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금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도에는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2016년 제7차 단체 확대 학습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 일부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들이 사상과 사업실제에 결부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가급 당위와 당조가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는 것을 현재와 향후 한식이 중요한 정치임으로 삼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집중 학습과 심층적인 연구 토론 교류를 전개해 당원 간부들이 14가지 견제의 핵심 내용을 조목조목 깊이 터득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정치적 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굳센 당성을 단련하며 관철 시달을 엄격히 틀어주어 방법을 다해 더 많은 대형 대상이 착지 배치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깊은 인민 정서를 깊이 파악하고 기층관리 등 사업일선에서 간부를 식별하고 단련시키는 듯 중시를 돌리며 젊은 간부 양성과 선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담당하는 사람을 위해 담당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위해 책임지는 태도를 선명히 하며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담당하는 간부 대우를 전력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조직 체계 건설을 중점으로 견제하고 도시사회구역, 향진농촌, 기관, 국유기업, 사업단위와 새 경제조직, 새 사회조직, 새 취업군체 등 각 분야 당 건설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당 조직의 전역 적용과 사업의 전역 적용을 한층 확대하고 기층 당 조직의 정치 기능과 조직 기능을 부단히 강화해 연결 고품질 발전 추진에 든든하고 강력한 조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 기타 시급 지도열권과 시직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9월 12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 경기 준결승 2차전이 대련 사흐만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기간 연변과 대련 두 지역은 동북축구의 강인한 풍채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두 지역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산과 바다의 정을 보여주며 따뜻함과 풍정, 열기가 어우러진 동북문화체육성회로 펼쳐졌습니다.

0: 저녁 무렵 사흥만 경기장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고 현장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습니다. 경기 전 공연은 규모가 크고 내용도 풍부했습니다. 연변에서 준비한 문의 향연도 잇따라 무대에 올랐는 바 연변 가무단, 연변 군중예술관, 전주 각 현시 문화관에서 선보인 가무드하기 복장쇼, 영산홍 금수가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조선족 물동이 춤은 유연하고 생동하게 펼쳐져 섬세한 예술 표현으로 연변의 군민 단길 한 집안과 같은 깊은 정을 정감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큰 관심을 받은 연변 명태 응원팀도 관중석에 활기차게 등장해 전장 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풍경으로 되었습니다. 대원들은 상징적인 조선족 특색 복장을 입고 명태 주제의 머리 장식을 착용했으며 100명의 연변 공주와 함께 무대에서 춤을 췄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풍채가 어우러지며 연변의 열정적이고 호방한 민족 운치를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문예 공연이 멋지게 막을 내린 뒤 축구 팬들의 따뜻한 열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6만여 명의 관중이 현장에서 경기를 관람했고 많은 연변 축구 팬들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대련 원정 경기장을 찾으며 산과 바다를 넘어 열정을 따라왔습니다. 경기 과정 연변 축구 팬들의 응원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모두가 온 힘을 다해 연변팀 선수들을 위해 함성을 보내고 기운을 북돋웠습니다. 경기 풍채와 인문적 따뜻함을 함께 담은 이번 도시간 성회는 동북 지역 문화 체육 융합의 새로운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지역은 축구를 통해 벗을 사귀며 지역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지역 협동 발전을 위해 따뜻하고 지속적인 힘을 축적함으로써 동북이 한마음으로 함께 전진하는 이야기에 새로운 정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9월 12일 201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련맹 경기 준결승 2차전에서 연변팀은 원정에서 대련팀과 맞붙었습니다. 1978 문창원 내 위와 미완 장터는 경기 제2현장으로 변신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활정치 속에서 축구경기 생중계를 함께 시청하며 축구가 선사하는 뜨거운 열기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적지 않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장터를 둘러보며 미식을 맛보는 한편 대형 스크린 앞에 둘러앉아 동북 슈퍼리그 준결승의 멋진 생중계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네 번의 공격과 슈팅은 현장 축구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환호성과 갈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람대에 따르면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밤 9시 40분까지 비와 미안 장터에서는 동북리그 현장 축제의 밤을 펼쳤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준결승 경기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현장에는 축구 풍선, 응원 나팔 등 축구 주제 장식물을 배치해 경기장 못지않은 뜨거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비와 미완장터 대상 책임자 진사기는 연변 축구의 고장이 깊은 저력에 의탁해 미와장터의 동북지역 도시축구련맹경
0: 연천교에서 신민교까지 구간은 4.5km, 연서교에서 연동교까지 구간은 2.5km입니다. 또는 50년에 한번 수준에서 100년에 한번 수준으로 높아지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천 물안경을 대폭 개선하고 량안 연선경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도시와 물이 서로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1: 그닐 시시장 감독관리국은 랑비를 반대하고 절약을 숭상하자 주제 선전 장도 활동을 전개해 경영자와 소비자들이 함께 문명한 식사 리념을 실천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활동에서 집업 일꾼들은 각 대형 음식점을 찾아 선전하고 깨끗한 접시 행동을 창도했습니다. 또한 상가들이 매장 내 눈에 띄는 위치에 깨끗한 접시 행동 문명 식탁 공약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독촉해 절약 식사의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동시에 음식업 종사자들이 고객의 주문 과정에서 주동적으로 따뜻한 안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수요에 따라 적당량을 주문하도록 인도해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져가도록 권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용 숟가락과 공용 젓가락 사용을 적극 보급해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간소하고 문명한 식사의 새 풍조를 창도했습니다. 시시장 감독관리국 연동분국 부분국장 단가심은 식탁에서 눈에 보이는 랑비를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은성 랑비도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광범한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절약을 실천하고 량식을 소중히 여기며 문명하게 식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0: 아래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길 대표팀 성운동회 청소년조 배구 경기서 우수한 성적 거두어 1전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천양

0: 천컵 청소년조 배구 경기가 료원직업기술학원 체육관에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시 청소년 아마추어 체육운동학교에서 구성한 연결시 대표팀은 주감독 박설매의 인솔하에 용감히 분투하고 침착하게 경기에 임해 최종 여자 병조 준우승, 여자 정조 우승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우리시 7개 기업 량지룡 동부가 식자재 전자상거래 축제 참가. 최근 량지룡 2026 제2회 동부가 식자재 전자상거래 축제 및 제2회 꼬치구이 무림대회가 장춘에서 개막했습니다. 시공업 및 정부화국은 요식업 공급 사슬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지 우수 식품기업 7개를 선별해 단체로 참가시키는 바 조선족 특색 미식을 집중적으로 선보여 연결식품 지역 공용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본지 기업들이 동북시장을 깊이 개척하며 새로운 발전 기회를 다잡도록 힘을 보태했습니다. 우리시 건강봉사월 대형 중위 무료진료 활동 가동. 일전 우리시에서는 건강봉사월 대형 중위 무료진료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활동은 위생건강부문에서 앞장서고 장춘중의학대학 부속 염병병원 연결시 중위병원이 전시 각 기층 의료위생기구와 연합해 전개되는 바 여러 차례에 나누어 전시 6개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과 4개 향진위생원을 찾아 공익진료, 건강검진, 양생지도 등 해민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계약안전 첫 수업, 유아성장의 든든한 보장 제공. 그늘 시공안국 민경대는 새싹 유치원을 찾아 가을철 계약안전 첫 수업 교육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민경대는 재미있는 강연과 사례를 통한 과학보급으로 유아들에게 안전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동시에 전원 안전보위원들을 대상으로 응급방호 전문 양성을 진행하고 원구시설, 소방, 감시카메라 등 중점 구역에 대한 위험우환 조사도 전개해 교정 안전방어선을 전방위적으로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김영하 출임이었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속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김상곤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네, 디지털 시대의 로인들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융합될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몇년 동안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사용하는 것이 점점 더 편리해짐에 따라 많은 로인들이 디지털 격차를 넘어 고개 숙인 로인이 됐는데 관련 건강 위험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대폰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로인들이 정보를 얻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사용하면 눈과 목뼈 등 부위를 손상시키고 생활 리듬을 방해하며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각 가정이 직면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자녀와 가족은 로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로인들이 야외 활동, 사회구역 문화체육 활동에 참여하거나 독서, 서예, 신체 단련 등 취미를 기르는 것을 격려해 오프라인 생활을 풍부히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둘째, 자녀들은 로인의 휴대폰 설정을 도와 일부 필요하지 않는 알림 기능을 끄고 일부 바람직하지 않는 정보를 식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려야 합니다. 부적절한 행위 경향이 있으면 반드시 개입해야 합니다. 셋째, 로인들은 하루에 휴대폰을 4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시청을 피해야 합니다. 20, 20, 20 법칙을 준수할 수 있는데 20분 동안 전자 스크린을 사용한 후 20m 밖을 20초 이상 내다보아 눈을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불을 끄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화면의 밝기는 주변 조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당뇨가 있으면 많아.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춥니다. 치즈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 속도가 탄수화물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함께 섭취하면 음식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혈당 상승 속도도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이나 과일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먹을 때 치즈를 하면 아연 치즈가 더 적합합니다. 체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치즈, 리코타 치즈 같은 제품이 비교적 단순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지나치게 짠 치즈는 나트륨 섭취를 높일 수 있으므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치즈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치즈는 열량이 높은 식품이기에 하루 한두 장 정도의 적당한 양이 권장됩니다. 총적으로 치즈는 당이 거의 없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식품으로 언급됩니다. 다만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식단 균형입니다. 치즈는 그 식단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소금물로 머리를 감으면 비듬과 탈모 문제가 개선될까요? 네, 이러한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비듬, 머리카락의 기름기, 탈모 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바, 머리를 어떻게 감으면 비듬을 제거하고 기름기를 제거하며 탈모를 방지할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뜨거운 화제입니다. 소셜 플랫폼에서는 항상 많은 네티즌들이 소금물로 머리를 감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비듬의 원인은 두피 발진, 건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비듬은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 발생하며 말라 세균이 주범입니다. 말라 세균은 성장하기 위해 유지가 필요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를 죽이기 위해서는 특정 약물이 필요하며 소금물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유지 제거의 원리는 계면 활성제의 작용을 통해 유지가 물에 더잘 溶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계면 활성제가 아니므로 유지 제거 기능이 없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호르몬, 스트레스, 생활 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으신지요? 이왕 둘 거면 이런 사람 옆에 두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어. 그동안 정말 많이 애썼겠네. 네가 느낀 게 맞아. 그 상황이면 누구나 다 그랬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잠깐 쉬어도 괜찮아. 그런 말 들어서 속상했겠다. 네, 그야말로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말들인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끔은 또 비양되는 말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한마디 말 상처가 어찌 보면 그게 참 잘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말,

알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똑같은 하늘도 개이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쏟아지고 이러하듯이 하물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심리학적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나는 오늘 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무조건 네, 몇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게 귀찮아졌다면 5분만 움직여 보라고 합니다. 무기력은 감정이 아니라 정지된 몸의 신호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귀찮다면 5분만 서서 움직여보세요. 두 번째는 말을 섞기 싫을 때가 있죠. 네, 물론 뭐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말을 섞기 싫다면 음악을 들어보세요. 사람에 대한 피로는 자극 회피 본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만 곱씹는다면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거라. 뇌는 반복이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점점 갇혀갑니다. 네 번째는 세상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다면 거울을 보세요. 외부의 적대감은 때론 내면 비하의 투사입니다. 다섯 번째, 예민하고 날카롭다면 당분부터 줄여보세요. 감정 기복은 심기가 아니라 혈당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몽한 느낌일 땐 화면을 끄고 침묵을 켜라. 몽한 느낌은 뇌의 정보 과잉 신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음이 허하다면 햇빛부터 쬐라. 우울감은 빛 부족에서는 생화학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나를 잃어버린 기분이라면 손을 써라. 창조 활동은 감정을 리셋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0: 고동무.
1: 누구십니까? 들어오시오.
0: 예.
1: 회장님.
0: 예.
1: 들어오시오.
0: 예.
1: 아, 저기, 그런데 예. 들어올 때 본 사람은 없었지예?
0: 내 무슨 비밀 하도 합니까? 아, 이거 정말. 아, 따따하구나.
1: 아이, 그런데 반드시 예.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0: 예, 우리 결판 내자는 겐데. 예. 어제는 우리 합팀이 아니겠습니까?
1: 글쎄, 예. 60이 다 되는 게 주세 없댄지.
0: 60에 청춘이라는데.
1: 그래도 글쎄.
0: 아, 오동문의 우리 독보의 이과부보다 사사히 뒤떨어졌습니다.
1: 이과부는 그 세지 말이기랍니까?
0: 예, 그 동문은 그 전에 무덥 끝에 나 데리고 어땠지 합니까?
1: 어땠습니까? 아,
0: 양로텔까지 다 싸매겠습니다.
1: 그럼 세지 말이 아. 찾아갈 게지 나를 때 찾아왔습니까? 예?
0: 그 동문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유, 지네 말 때지래.
2: 오과부 선생님 계십니까?
0: 왔습니다.
3: 머리 맞히죠?
1: 우리 패들 왔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왔지. 우리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1: 야, 이번 주에 아드바이 하구나.
0: 네, 지내실 때 그걸로 입을 것도 살짝 드러나서.
1: 그래서
0: 예, 예. 빨리 나가보자. 예.
4: 야, 자라채가 자라 죽는데!
1: 야, 쌀겐다 나고!
4: 예, 다 늙어 빠진 과부라. 무슨 일 욕심이 안 되나? 그전부터 문을 거둔 당근이 부쌍 떠났는데.
3: 야, 아니 지금이라도 그 노치는 장마당 내내 내가 나고 혼자하는 영감들이 넙적 오버가 되는가? 그 영감은 속상 맞구려 너무는 콧물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0: 알았어. 눈을 아이가.
1: 아이가 내가 보기야.
0: 지금 그거 검사 사는 게 그거 또 제일 야. 먹기 싶은 게 있으면 그거 버글버글 열어 그거 검사 들여 먹지. 아빠한테 하토 튀김 갖다 와서 무슨 눈치 배우는 게 있는가. 늙음하게 무슨 내 영감이 양말 떠시켜서 가겠어. 아이 그랬어?
2: 예, 뭘 소리다야. 어째 늙음한 사람이 장수 비기래란 말이지.
0: 그래.
2: 이래도 들어가야 늙음하게 믿고 말썽기도 하고. 가도 못해 이래 잔들 긁어주는 재미도 이런 거 봐야 되지. 아이 그랬어?
0: 그렇지.
2: 아, 야 너는 그래. 잔들이 가라봐가 시비가야 떡이래. 아이고.
3: 아이고.
2: 방화대하고 이름 맞으면 그것도 맨 잔들이 긁게 그것도 세고 버렸어.
0: 아이, 그 잔들이 그렇게 긁어주는 거 하고 제인강 요선을 그래서 살살 긁어주는 게 거기 간세 한 가지일까?
2: 이게 간이
0: 아이고, 옷이 쇠야겠어.

0: 이래서 내 하루에도 몇 초씩 놀라겠는다.
1: 하지만 놀라겠다. 야,
0: 어떤 절대 쪼지 마. 그냥 하나 말아. 자그리지 마.
2: 눈이 맞은 곳을 망해. 눈이 맞은 곳을
3: 망해. 어이, 어디다 속해. 어이, 제시발이야.
0: 어디 그냥.
3: 너는 정말 쉬지 말가 됐어.
0: 아, 쉬지 말란 말인데 자꾸 이래.
4: 아이고, 그럼 무서운 영감 또 뺏겨왔구나.
0: 뭐야? 어이, 어디 좋은 자리 있어? 진짜?
3: 아, 진짜 막 가겠어?
0: 야, 내게 이 물체계가 알겠어. 혼자 살겠어.
1: 그래, 야. 몇 살이야? 어디 뭐 하고?
3: 아이고, 깜부란데.
1: 깜부?
3: 야.
1: 나이는 몇 살이야?
0: 야, 어디 자꾸 깨지오? 내 먼저 말했어, 야.
3: 아이고, 아이고.
1: 몇 살인가?
3: 62이요.
0: 62살이야. 야, 어, 나이는 그것도 싫잖아.
3: 어이, 어이, 야.
1: 그, 내 일 다 봤었단 말은 아야지.
0: 혼자 저기 왜 그 말 도대체 하지 마.
3: 우리 알 말하자, 야.
0: 야, 눈이요, 눈이요.
3: 야, 저게 야, 우리 덕분에 23살이요.
0: 야, 그 영감 있어.
3: 아니, 언제 그래요?
0: 그 영감이야.
3: 겉으로 제일 처음 잘, 류마이. 누구 뭐라게?
0: 쟤 아직 그 영감 몰라지려.
3: 어이, 저 여기로. 야,
0: 야 동전 그만 믿고 말아. 야, 어디 가 외우지 마.
3: 야,
0: 그 영감이야. 무도사에 가서 나를 어쨌는지.
3: 어쨌어?
0: 그거 투고 투는 게 아니라 그 아기를 품고 오다 똥을 떼면서 태도 태해도 태해 이래 내 맞춰다 보네.
3: 거기에 가 쟤 너무 겁아서 그랬겠지.
0: 겁아서?
3: 야,
0: 엉뚱한 궁에서도 그랬겠지.
3: 아이고,
0: 내 이래 영감들이 봐도 그런 눈차 난 내서 죽이겠다 봐.
3: 아니 어째 이겼어. 어째 그래요.
0: 아구야. 어구. 어구 그 안에서 무지개 뼈사불
3: 뼈사불 지르다 보자.
0: 어.
3: 야 보기요.
0: 오기 나는가 거기요. 오기나지.
3: 아이나 아이나.
0: 야 내가 거간인데 아이 그건 아이 저기 잘 맞는데 무지개 거기 뼈가 이게
3: 새끼들
0: 아이 이제 단단히 꺼져 하지 마고 쨍거려 나는데 그래도 막.
3: 이게 신경타이라는 게 나도 두 번째 먹고 그랬대 이랬을 때. 야, 그게 과거 신경타이라는 게 다 이렇다.
0: 신경타이요? 네.
3: 타이요?
0: 기력이 지금 난다. 어, 기력이 세요, 야.
3: 야.
0: 무너질 끝에 나를 데려가서 어땠는가?
3: 너무 무서웠다.
0: 야, 고자를 내겠단 말이야.
5: 예, 한 마리 죽고 마웠어. 아우야. 어. 아, 이동무. 양보대는 이동무 나를 삶에겠지. 내 이동무 삶에겠어.
0: 아이, 그날에 그래. 결산할 땐 내 돈을 내겠다. 아이, 아드마이 그래. 자기 내겠다.
5: 어, 순간 내 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보내니까 아드마이 내 돈을 빠지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0: 어우야, 침판 소리 한다. 아, 내 언제 아드마이 돈을 빠지겠습니까?
5: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0: 코코도 내 뒤는 채 했지. 네, 어쨌습니다.
5: 아이고, 야, 없지 뭐 남이한테 이렇게 무시합니까? 이름에서 아즈마이 돈 내게 했습니까? 아, 그리고 내 집으로 돌아간 택시비까지 아즈마이 내고 달아났습니다.
0: 아즈마이 돈 덕지가 없었어. 그 신기하게 빌려맞춰.
5: 아, 예,
0: 아이고, 야, 눈이 났든가 아무 사람이나 결산하면 되지. 별거 다 살게라. 아이고, 야, 지금 많이 걸었어.
5: 에?
0: 아니, 남자들이 여자를 싸매기는 건 괜찮지만, 야, 여자들이 남자, 여자들이 남자를 싸매기는 건, 어우, 재산 못 구한다지. 아이고, 야, 어째서 내 고사 사는 과부 집에 와서 얘 이불 뒤집어 쓰고. 속장질을 하는가? 이것만 말하면.
3: 아, 어제 이래요. 아, 내 사진한테 내가
5: 다 죽여요. 저 내 돈으로 생각해서 야, 높이 소리치지 마.
0: 아, 그게 돈은. 아, 그러지 말란데. 이 저질하게 말하기는 이 회사에 하고 내 도도 연애를 한 지 두 달이 돼요.
5: 예.
0: 이거. 아, 그게 정말이요? 야.
5: 예, 예, 예, 예.
0: 아, 그래서 그때 아그마이 그때 오늘이 우리 둘이 그 합치는 문제로 토론하려고 하는데 쟤네 무지개 거기를 보러 따라오겠어. 쟤는 바빠 이제.
3: 쟤는
0: 바빠 오겠어. 이 회사는 대수롭게 생각하는데 난 어제 막 죽겠을 때 길에서 속상실하다고 입을 덮어놓은 게 나이.
3: 당연히 어느 가서 말은 잘해서 그새 이렇게 담이 없단지.
0: 아니, 야 이 모두라 야. 야, 돌고 돌만 해도 연애라면 모두에 다 말고 머리 빨고 하는데 늙은 것들은 더 가면서 이리고 이거로 뒤집어 쓰고 저 대학이라 하는가? 가자. 가.
5: 어디 가?
0: 어디로 버려 또? 아 이 노트를 세상 구경 시켜야지.
5: 예?
0: 노래방.
5: 노래방. 오늘쯤은 내 한턱 내겠습니다. 자,
0: 예, 해봐.
5: 예.
0: 쪽짜리 친구를 먹자. 가자.
6: 네, 오선옥, 리오키 등 배우들이 출연한 소품 썩장이었습니다. 도움이 싫다면 용서를 하면 되고, 성공하고 싶다면 노력하면 되고, 존경받고 싶다면 배려하면 되고, 전독하고 싶다면 이해하면 되고, 여유롭고 싶다면 멈춰서면 되고, 행복하고 싶다면 만족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일단 된다고 생각하자. 안 되면 다시 하면 그만이고, 다시 해도 안 되면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던 기회도 사라지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던 기회도 생겨나는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회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고 힘들다면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행복은 배로 커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꿈 같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 가수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 792-6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 김선희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 79261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은,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은 깊이 깊이 병들었어. 깊이 깊이 병들었어.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아무 일도 할수 없네. 아무 일도 할수 없네.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책임져야지.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은,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나도 지쳐버렸어. 너무나도 지쳐버렸어. 이 가슴에 심어놓은 사랑이 원수라오. 사랑이 원수.

라오.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책임져야지.

확보해서 두 번째 절 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없네 이렇습니다. 할 수 없네 아니고 없네 명심합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더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자, 명심합니다. 다시 합니다.

0: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1: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없네, 명심합니다. 없네, 아니고, 없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오늘 노래 교실 코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에

자, 다 같이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준비하시고요.

0: 또 그 아이는 부끄러운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절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영원한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런데 방법이 묘연했다. 아이를 낳아주려고 했던 남자는 이미 죽었고, 그렇다고 돌아가려고 하면 받은 돈을 개원해라고 할 것이다. 그야말로 진퇴량난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은 꿈자리마저 어수선하다. 새날이 깃을 내리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아들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여자는 엉겁결에 벌떡 일어나면서 대답한다.
1: 엄마! 엄마!
0: 그래도 어김없이 그 소리를 듣게 된다. 어떤 날은 보고 싶은 때 조용하게 엄마 하고 부르고, 어떤 날은 사정이 있는 듯 다급하게 엄마 하고 불렀다. 그런 날에는 여자의 근심이 더 커진다.
2: 도진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야? 아니면 엄마한테 문제가 생긴 건가? 너무 심란하구나.
0: 고민 끝에 그녀는 아직 아이를 낳아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집에 한 번만 갔다 오게 해달라고 청을 들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해달라고 하지 않고 집에 보내달라고 말해버렸다. 중국말 표현이 서툴러서 그랬다. 고개를 들고 퀭한 눈빛으로 멀거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던 진겨운이 한참 후에야 사태 파악이 된 듯 거세게 도리질을 하였다.
3: 집에 보내달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진신의 가문에 시집 왔으면 여기가 너의 집인데 가긴 어디로 간다고 그러느냐?
0: 진겨운이 곰방대로 자기 발바닥을 탁탁 내리쳤다.
2: 이게 무슨 소린가? 진신의 가문에 시집을 오다니. 올 때는 분명히 대리모로 들어왔는데.
0: 그녀는 강바닥의 검은 돌처럼 검고 축축한 눈을 올롱하게 치켜뜨고 진겨운을 쏘아보았다.
2: 전 이 집에 시집 온 게 아닙니다. 아이만 낳아주기로 했습니다.
3: 그래서 아이를 낳았더냐?
2: 그건 아니지만 넷째도 없는데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0: 진겨운이 그녀를 응시하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급기야 입을 열고 뜻밖의 말을 하였다.

0: 난 단 한 번도 너를 남이라고 여긴 적이 없다. 넌 처음부터 우리 식구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가족이야.
1: 말을 마친 진겨운이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서쪽 비탈길을 걸었다. 잿빛 어둠이 또 다른 어둠의 그림자를 만들면서 어기적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그림자는 적게 주려는 속임수. 바로 그런 것이었다. 이제 약속 같은 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이 사람들이 먼저 약속을 깼는데 내가 왜 혼자서 의무를 다 해야 돼?
1: 협상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아차렸다. 그녀는 이곳을 도망치려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 보였다. 넷째가 죽은 뒤로 줄곧 감시가 심했는데 그녀가 진계운에게 돌려보내달라고 간청을 한 뒤로는 더욱 철통 같은 감시가 이어졌다. 오늘은 아버지, 내일은 마지, 다음날은 둘째, 그 다음날은 셋째 하는 식으로 서로 당번을 바꿔가면서 지근 거리에서 악착같이 여자를 지켰다. 그녀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그녀가 눈치채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시했었는데 지금은 그녀가 어디로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이들은 마치 넷째를 잃은 슬픔을 넷째의 여자를 지켜내는 것에 몰두하는 것 같았다. 진신의 남자들이 지키는 한 도망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녀는 생각을 바꾸었다. 먼저 진신의 남자들의 신임을 얻어내어 그들의 경계를 느스러지게 하는 방법이다. 그들의 경계가 느슨해지면 언제든 기회는 있을 것이다. 제일 먼저 공략할 인물로 그녀는 마지를 꼽았다. 어리숙해 보이는 그가 제일 착하고 만만해 보였기 때문이다. 아직도 둘째와 셋째와는 어색하여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다. 둘째는 수시로 털을 꼿꼿이 축혀세우고 덤비는 고양이처럼 사나워서 싫었고 셋째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서 거슬린다. 남자를 따라 나섰다. 마지와 친해보려는 심산이었다. 외양간으로 들어서는 여자를 보고 마지가 하던 일을 멈춘 채 해볼쭉 웃었다. 넷째가 죽은 뒤로 처음 보는 웃음이다. 남자는 냉큼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가 깔고 앉았던 의자를 요리를 닦듯 입김으로 불어가면서 옷소매로 싹싹 문질렀다. 그리고 쑥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내밀었다. 정성스러우면서도 살뜰하고 아낌이 없었다. 여자는 거절하지 않고 그의 정성을 받아들여 나부우시 걸상에 앉았다. 그것이 만족스러운 듯 남자가 허허 웃는다. 그는 여자를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남아있는 사람 같았다.
2: 你为什么对我这么好?
0: 그쪽이 여자니까요.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를 위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요?
1: 그는 여자를 위하는 것은 남자가 태어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짜로 이 남자한테 반할 것 같았다. 여지껏 이런 멋있는 말을 누구한테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가령 그것이 그 남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어느 연애 소설에서 보고 옮기는 말일지라도 그녀에게는 신선한

0: 그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엄지를 축혀 세우고 칭찬했다.
1: 정말 멋져요. 남자다워요.
2: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난 여자가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게 할 거구만요.
0: 그 말을 하면서 쑥스러운 듯 남자의 얼굴이 빨개졌다. 여자는 이 사람이라면 정말 그러고도 남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남자가 일하는 모습만 지켜보았다. 사람이란 정말 겉모습만 보고 평가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기에는 못생기고 어수룩하지만 나름 바른 삶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1: 그거 제가 하면 안 될까요?
2: 여자들은 힘들어서 못해요. 힘든 일은 남자가 해야 하는 거요.
1: 힘들어도 이곳에서 살려면 이런 것도 배워야죠. 그냥 놀고 먹을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2: 아, 그건 그렇지요.
0: 남자는 어지간히 감격된 모양이다. 경의에 찬 표정으로 웃었다. 일을 배우겠다는 말보다 이곳에 오래 살겠다는 말에 더 감동한 듯 싶었다.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원작의 허련순, 극본의 장선자, 해설의 서윤옥, 배역의 김혜연, 최림, 제작의 최림,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3: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0: 때마다 연필 끝을 물어뜯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잠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반복되더군요. 아이가 입술을 깨물거나 연필 끝을 물어뜯으면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군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군버릇이 나올까 싶으면 안 되라고 엄격하게 제지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군버릇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의 그런 행동이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이 의식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의 군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책에서 아이의 행동을 계속 제지하는 것은 오히려 행동을 강화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을 읽게 됐습니다. 그 뒤로 아이가 입술을 깨물거나 연필 끝을 물어뜯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아이 이름을 부르며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보니 군버릇이 점점 줄어들더니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군버릇입니다. 군더더기 버릇이나 쓸데없는 버릇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붙은 군버릇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번 몸에 붙으면 의식하지 않은 사이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군버릇에는 또 나쁜 버릇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자주 쓰는 네문으로는 군버릇을 붙이다, 군버릇을 고치다가 있습니다. 지인 중에 말할 때 자꾸 남의 이야기를 끼어들어 흐리는 군버릇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자꾸 말을 가로막았는데 본인은 그것이 군버릇인지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드럽게 알려준 뒤에야 자신에게 좋지 않은 군버릇이 붙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근차근 군버릇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군버릇은 단순히 쓸데없는 행동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나쁜 버릇을 뜻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한번 군버릇이 붙으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고치는 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버릇은 대부분 큰 잘못에서 시작하기보다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점차 몸에 배어 생깁니다. 어릴 때는 장난처럼 시작된 행동이 자라면서 군버릇으로 굳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군버릇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버릇을 고치려면 먼저 내가 언제 그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쓸데없거나 좋지 않은 군버릇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동에 참석해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0: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가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시행해 출산 지원을 위한 우호 환경을 한층 더 조성할 것입니다.
1: 8월 말 광리 통화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하고 신용자원이 신동력 분야로 집중되었습니다.
0: 공무원이 중국 선박그룹 청도 북해 조선유안회사 910 중대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 등급을 격상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습근평 국가수석이 초청으로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15차 5기는 전망 계획 시작에 해에 글로벌 남방 국가들을 상대로 한 중대한 외교 행동으로 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고 글로벌 남방의 료납과 자강을 추진하는 데서 전략적 의의가 있습니다. 뉴델리에서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습근평 주석은 10차례에 가까운 행사에 연이어 참석해 브릭스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발전 대기를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모색했으며 인도 총리 모디와도 심도 있는 회담을 갖고 중국 인도 관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내외 여론은 이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브릭스 국가들이 발전 의지에 집중하고 실무적 협력을 추진하며 다자주의를 견제하고 글로벌 관리를 완벽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남방의 공감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브릭스의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양국 지도자가 3년 연속 쌍무 회동을 진행하게 된 것은 지역을 안정시키고 전반 국민의 파급 효과를 마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번 방문은 실무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목표 설정도 정확하고 성과도 풍부하며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첫째, 브릭스 협력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개방과 포용, 협력과 상생의 브릭스 정신이 이끄는 가운데 브릭스 국가들은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협력 구조를 형성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남방의 제1진이자 남남 협력의 최우선 플랫폼으로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간절한 기대에 대해 습근평 주석은 브릭스 국가들이 혁신 발전을 촉진하는 선봉,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선봉, 문명 상호 창조를 추진하는 선봉, 글로벌 사무 관리를 개혁 보완하는 선봉으로 되어야 한다고 제기함으로써 브릭스 협력의 역사적 사명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4대 선봉은 브릭스 협력의 전략적 위상을 높였고 브릭스 국가들의 공동 자강 의지와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내년 브릭스는 네 번째 중국의 해를 맞이하게 되고 중국은 다시 의장국의 종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브릭스 기제의 발전과 성장에서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중요한 주장을 적극 호응하며 리엔은 제19차 지도자 회동을 중국이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한결같이 지지했습니다. 둘째, 글로벌 남방에 역량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회담 기간 습근평 주석은 글로벌 남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네 가지 중요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국제법치를 함께 수호하고 국제법과 국제규범이 평등하게 적응하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다자주의의 기치를 높이들고 유엔의 권위와 역할을 수호하는 것이며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면서 유엔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가 시행되도록 추진하는 것이고 손잡고 안보 사무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꾀하지 않고 기술 봉쇄를 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을 공중제품으로 전환시키고 미래를 결정하는 첨단 분야에서 발전 도상국의 기회를 창조해줌으로써 중국 최유의 드넓은 포용력과 천하를 품는 현금을 보여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중국과 인도 관계의 방향을 진화, 상무회담을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국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과 인도 관계는 점차 권경에서 벗어나와 재출발에서 재격상으로의 변화를 실현했습니다. 습권평 소속과 모디 총리는 중국과 인도의 전략성, 장원성, 방향성 문제를 두고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달성한 가장 중요한 공감대는 바로 중국과 인도는 동반자로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국 지도자는 발전이라는 최대 공약수에 주목하고 신선왕대와 호혜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관계의 민심 기반을 개선했습니다. 상방은 정치적 상호신뢰를 한층 더 정진하고 갈등과 쟁의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국경지역의 평화 안녕을 함께 수호하기로 했습니다. 상방은 각기 브릭스 국가 의장국을 맡는 것을 지지하며 유엔 상해협력기구 20개국 그룹 등 다자 구도 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남방협력을 추진하고 세계 다국화를 추진하며 혼란한 세계에서 안정적인 진보 역량으로 되기로 했습니다. 습권평 조석은 짧은 시간에 련이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량대 다자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주의의 강음을 방출하고 동요하는 변국 속에서 단결협력의 빛을 밝힘으로써 중국과 글로벌 남방국가들이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1: 가까운 의료봉사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곽윤홍 부주임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가 현과 구 기층의료기관의 운영 보장을 강화하고 분급 진료와 봉사의 연속성을 더욱 신속히 추진해 집 근처에서의 진료가 있음에서 더 나은 수준으로 전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연홍 부주임은 의료보건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기층 특성의 진료과 구축을 추진하여 흔한 질환과 다발성 질환의 진료 수준과 건강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2급 병원과 현급 병원을 지원하고 정신심리, 재활간호, 소아과, 로인의학, 완화의료 등 봉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봉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입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전 과정에 양질의 부유보건 봉사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산안전보장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2030년

0: 시간까지 우선 임산부와 산모 사망률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까지는 95% 이상의 지역사회 보건봉사센터와 향진보건원이 소아과 진료 봉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중국인민은행이 9월 14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 총량은 적정 수준에서 성장이다. 과학기술 금융, 친환경 금융, 보편적 특혜 금융, 양로 금융, 디지털 금융 등 5대 분야의 대출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증가분이 전체 대출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신용자원은 또 과학기술 혁신, 친환경 존안 등 새로운 동력 분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8월 기업의 신규 대출, 가중 평균 금리는 3%를 약간 밑돌아 전년 동기보다 약 0.2%포인트 낮았으며 대출 금리는 역사 최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0: 9월 10일 11시 15분경 중국 선박그룹 청도 북해 조선유안회사의 외국적 화물선이 항구에 정박해 보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25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정신을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리강 총리 등 조항 지도 동지들의 회시 요구에 따라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교정에 근거해 공무원은 산동 청도 중국 선박그룹 청도 북해 조선유안회사 910 중대화재사고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조사팀은 응급관리부가 주관하고 외교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교통운수부, 공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전국총공회, 국가소방구조국, 산동성 인민정부 등 관련 방면이 참여하며 해당 사고에 대해 조사 등급을 격상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공무원 사고 조사팀은 14일 오후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공무원 사고 조사팀 팀장이자 공무원 안전생산관리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이며 응급관리부 부부장인 송원명이 회의를 주재하고 조사 일정을 통보하였으며 업무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참석자들은 기립하여 사고 조난자들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회의는 사고 조사 업무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과 당주왕 공무원의 결정과 배치를 철저히 리행하고 과학적 엄밀성, 법률 법규 준수, 실사 구시, 실효 중시와 네 가지 필수 원칙에 따라 신속히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기업 업종 감독, 소속지 관리 책임을 전면적으로 규명하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회의는 지방정부 관련 부문, 중앙기업 등이 교훈을 깊이 새기고 부문의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필수 책임과 기업 주요 책임자의 책임을 층층이 조사하고 각종 화재 위험을 철저히 조사하고 정비하며 도급과 교정 위반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고 반복적으로 위험 화학품, 광산, 공업 무역, 교통운수, 건축공사, 특수설비 등 중점 업종 분야의 위험 요소 조사와 정비를 잘 수행합니다.
1: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는 마치 뇌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지능기기로서 대량의 뇌전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산법을 훈련해야만이 환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 효과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 위험 부담과도 밀접히 관계됩니다. 중국 약품검진연구원 기기소 소장이며 표준 작성자인 리주의 소개에 하면은 새 표준 발표 전 여러 연구기구와 기업은 뇌전 데이터를 채집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채집 빈도수와 표시 방식도 다르며 서로 비교하기 어렵고 재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의 중대 혁신을 지지하고 산업 발전의 수급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쾌속 절차를 취해 프로젝트의 립권을 비준했습니다. 새 표준은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생산의 통일적인 뇌전 데이터집 품질 척도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선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당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관련 의료기기 제품들이 임상 실험 단계

0: 예 들었었습니다. 고가약품 감독관리국 기기 동독사 원붕 부사장은 이 표준으로 뇌기계 인터페이스라는 신흥산업은 각자 자기 말만 하던 데로부터 통일적인 대화로 변화했으며 해당 의료기기들이 더 빠르고 더 규범적으로 시장에 들어서게 했다고 표했습니다. 원붕 부사장은 새 표준은 데이터 품질을 학술적 요구에서 제품 상장 합격 문턱으로 제고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계열 보도, 장정 정신을 이어받아 부흥의 로정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이 지나간 중요한 성리자 상강 전역 발생지인 광서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상강 기슭의 새 모습 들으시겠습니다. 1934년 겨울, 조왕 홍군은 장정 도중 광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19일 동안 홍군은 장정에서 가장 장렬했던 상강 전역을 치렀습니다. 관양 신우, 전주 각산포, 흥안 광화포 등 3대 진지에서 수만 명의 홍군 장병이 피와 살로 강을 건너는 생명선을 구축해 중공 조항과 조항 홍군 주력이 상강을 건너도록 보장했습니다. 홍군 장정 상강 전역 기념관 주운량 관장은 상강 전역을 통해 조항 홍군은 장정 출발 당시 8만 6천여 명에서 3만 여 명으로 격감했고 절반 이상의 손실을 대가로 적이 설치한 제4차 봉쇄선을 돌파해 혁명의 중견 역량을 보존했다고 말했습니다. 홍군 장정 상강 전역 기념관에서 멀지 않은 광서 계림시 전주현 재만진 모죽산촌에서는 300여 무의 포도가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45세인 왕덩리는 이 마을의 대규모 포도 재배 농민입니다. 일찍이 2002년에 그는 호소에 응해 앞장서서 세무의 포도를 심었습니다. 왕덩리는 지금은 7~8개의 신품종을 심고 있다면서 가장 최신 품종인 개포 15호는 재배하기가 매우 좋고 노동력도 적게 들며 열매 솎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제 모죽산촌은 시설 농업 재배 시범 기지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 주민들도 이끌어 포도를 3천여 무나 심었습니다. 재만진 남일촌 당지부 서기인 왕군영은 홍색 관광이 가져온 방문객을 바탕으로 포도 산업과 농촌 관광이 서로를 촉진하면서 한 홍색 문화관광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화강 요족향 룡당체에서 농가 식당과 민박을 운영하는 범옥성은 최근 각지에서 온 체험학습 단체를 접대하느라 바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홍화, 박민구리였습니다. 현지 젊은이들에게 많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루아 빅토리아는 브라질 바이아주 카마사리시의 비아디 공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면서 장비의 작동, 생산 과정, 그리고 여러 부서 직원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처음으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공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아디 카마사리 공장의 청년 실습생 계획의 일원인 22세의 빅토리아는 배터리 사업부에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는 단순한 업무 경험이 아니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에 투신한 직업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비아디가 2023년 카마사리에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빅토리아는 이 중국 공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현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실습생 계획에 지원했습니다. 청년 실습생 계획은 이론과 실천을 결부한 교육 방식으로 실습생들이 브라질 전국 공업기업 강습센터에서 이론 과정을 배우는 동시에 비아디 공장에서 일상 생산 실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0명의 브라질 청년들이 공장의 각 사업부에서 실습하고 있으며 학습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빅토리아는 생산 실천을 통해 이론 지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장 지도 교원은 질문에

0: 해답하고 공예 과정을 지도하며 표준 작업을 시연해주어 학습 효율을 대대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에게 있어서 실습의 가장 큰 수확은 공업 생산 절차에 대응하고 공장의 운영 논리를 더 폭넓게 이해하며 배터리 생산 분야에서 더 탄탄한 기술 지식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공업에 대해 호기심이 가득한 젊은이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실천에 참여하는 실습생이 되기까지 빅토리아는 자신의 발전이 단지 기술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력은 저의 자신감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배우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는 과거 직장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더 많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력에너지 교류 강습 프로젝트에서 레센드는 브라질 전력감독관리국과 브라질 국가전력조정 여러 가지 기술의 심층 융합과 기구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력은 그녀가 문제를 분석하고 업무를 계획하는 방식을 개변시켰습니다. 레센드는 중국과 브라질은 에너지 분야에서 아주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해결책은 브라질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현지화 조정을 할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생산 일선에서 고위층 업계 교류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브라질의 실무 협력은 실속 있는 인재 양성과 기술 공유를 통해 브라질 젊은 세대에게 더 풍부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창조하고 그들이 친환경과 혁신 발전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브라질의 협력, 브라질 청년의 직업 꿈 실현,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2: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발하자 시간에는 산업의 새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하남성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사마르한의 광명 릴레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제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그린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프로그램은 여러분과 함께 습근평 총서기가 좋아하는 전고를 해석하면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정수를 더 깊이 배우고 깨달으려는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시대가 우리를 부르고 인민이 우리를 기대하니 오직 변함없는 의지와 부지런한 실천으로만 시대와 인민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당과 국가 위협 발전의 전반적 차원에서 국정운영의 실천 속에서 늘 인민복지 증진을 발전의 근본 목적으로 삼아 인민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며 인민을 최우선에 두고 인민의 안위를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나는 나를 잊고 인민을 새기겠습니다라는 이 말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이 사상을 인민을 위한 인민을 대변하는 과학적 이론으로 만들고 인민의 이익과 염원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이론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바로 인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주왕 당학교에서 일상 업무를 주관하는 부교장 사춘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8일 미국 에델만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민중의 정부 신뢰도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인민은 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인민정부를 이토록 신뢰할까요? 이에 대해 습근평 총서기는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 라는 말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논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시대 무엇 때문에 이 진리를 강조해야 하며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강산은 인민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소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출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금에서 공부합니다.

초가을 하남성 우주시 마가향 대간촌의 고구마밭에는 덩굴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예간 캠핑장에는 곳곳에 텐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산림 비복률이 90%를 넘는 이 마을은 한때 전형적인 석탄 자원 마을이었습니다. 하남성 남부 주마점시 확산현 주구진 주구촌 소왕장의 바이올린 제조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조각칼을 가볍게 돌리면서 악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마을, 하나는 석탄 경제와 작별했고 다른 하나는 바이올린 제조 산업을 일구었습니다. 자원은 달랐지만 두 마을 모두 전통 산업에서 특색 산업으로의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대간촌의 변화는 한 차례 팔을 잘라내는 과감한 결단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간촌 당위원회 진해창 서기는 과거 마을이 석탄 채굴에 의존하면서 생태적 부채가 갈수록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품질 전환의 갈림길에선 촌 당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모두 광산을 폐쇄하고 전역에 걸친 생태 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촌서기 진해창은 그동안 마을은 경작지를 살림으로 환원한 면적이 누적으로 1600여 모에 달했고 경작지 865모를 보존했으며 황폐한 산 3500여 모를 녹화시켰다면서 현재 마을 전체 산림 비복률은 90%를 돌파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산을 닫았으니 새로운 산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고구마가 첫 대풍구 관광지에 힘입어 대간촌은 2025년 예간 캠핑장 운영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정상 운영 기간 일평균 방문객은 연휴수로 5,000명에 달했고 함께 조성한 대간 주말문화장터의 일일 방문객이 연휴수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촌 집체 경제의 년간 안정적인 수익 증가분은 60만 원을 웃돋았습니다. 검은 석탄 바다에서 녹색 전원으로 대간촌은 친환경 전환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와 반면 소왕장의 변화는 수십 년 전 한 차례의 외출에서 비롯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확산현의 농민들이 괭이를 내려놓고 북경의 바이올린 공장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편습생에서 출발해 악기 제작 장인으로 성장하며 확산 장인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2015년 확산현은 바이올린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북경에서 일하던 제작사 60여 명의 귀향을 이끌었습니다. 확산현 수공 바이올린 제작협회 왕금당 회장은 악기 공장을 소황장으로 옮기고 기어플러스 농가 방식을 채택해 제작 공정을 각 가정에 배분했다면서 주민들은 강습을 받은 후 곧바로 제조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남 호운 악기유아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하서협은 지금은 근무 시간이 자유롭고 건당급여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로 바이올린 조립을 담당하고 아내는 첼로 조립을 담당합니다. 예전에 타지에서 일할 때보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오늘날 확산현은 연간 약 40만 대의 현악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전체 산업망의 연간 생산액은 6억 원을 넘고 2,6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고급 수공 현악기는 전국 시장의 80%를 점유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실정에 맞게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실정이 중원 대지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남성은 현 단위 향토 특산물 산업망 260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가급 현대 농업 산업단지 19개와 우세 특색 산업 직군 12개를 건설했으며 농촌 부민 산업망의 연간 생산액은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중원의 향촌들은 새로운 진흥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암과 미세외과 전문 실용의학 센터인 사마리안 센터에서 아이샤트 압둘라흐 마노바는 수술 실밖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두 눈에 붕대가 감겨져 있는 그녀는 옆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자들이 찾아왔다는 소개를 받고 나서 그녀는 우즈베크어로 친척 같은 중국 의사들이 먼 길을 와서 무료 검사와 수술을 해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번 건강열차 우즈베키스탄 광명행 활동의 수백 명 수혜자 중 한 사람입니다. 9월 중국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국제교류협력센터는 북경대학 인민병원 의료팀을 다섯 번째로 사마르안에 파견해 의료지원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백내장 무료 수술 300건을 완료하고 또 녹내장 등 난치성 질환 수술 10건과 학술 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경대학 인민병원 안과센터의 포영진 부주임은 수술 닷새째를 맞은 시점에서 이미 200례 이상을 마쳤다면서 이는 당초의 예상보다 진도가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의료팀은 매일 당일 수술 환자와 다음날 수술을 앞두고 검사를 받는 환자를 포함해 1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포영진 부주임에게는 이번이 사마르안 방문 세 번째이자 우즈베키스탄 방문 여섯 번째입니다. 타슈켄트에서 사마르한으로 부하라에서 우르겐치로 그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의료팀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미 수천 명의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시행했습니다. 현지 환자들은 대개 증상이 복잡했습니다. 당뇨병 발병률이 높아 이로 인한 암과 합병증이 뒤따르는 데다 현지에서 가성 수정체낭 박리 증후 군발 병률이 40%를 넘어 수정체가 단단해 수술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포영진 부주임은 이 수술에서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료구역에는 검사를 받으러 온 현지 주민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대다수가 고령자들이었습니다. 대기홀에 쏟아지는 햇살이 기대로 물든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샤오다트 후다쿤로바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현지 안과 의사가 중국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해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이 순조롭게 끝나면 앞으로는 안경을 끼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그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국 의료진이 가족과 떨어져 먼 곳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정말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주민 앙카르는 어머니가 지금 수술 중이고 자신도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며 중국 의사에게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진찰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는 수술실과 진료실 쪽을 수시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눈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의료팀의 방문은 그가 다시 세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만 해도 병원의 이 기술이 성숙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의사들이 한 몫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건강열차 우즈베키스탄 광명행을 또 다른 의미입니다.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의료팀은 방문할 때마다 학술 교류와 공동회진을 펼치면서 기술을 직접 손에 잡아주듯 전수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현지 의사들도 북경대학 인민병원을 방문해 견학을 받기도 했습니다. 투타예프는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 깊이 있게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세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도시 지하 도건망은 도시 운행을 보장하는 생명선이자 대중의 안전을 수호하는 민생 보장선입니다. 2025년부터 도문시는 도시 배수 및 침수 방지 단점과 취역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배수 및 침수 방지 시설 개조 건설 대상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우수 배관망 개조 공사를 힘써 추진했습니다. 일전 명성도와 문화거리 교차 지점의 배수 및 침수 방지 개조 공사 현장에서 기계동음이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작업이 일사불란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도건망이 노화되고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등 취약한 부분을 겨냥해 배수시설 표준화 승격 작업을 정밀하게 펼쳤습니다. 현재까지 통상구 거리, 도문대로, 신성거리, 연흥골목, 휘망로, 동심로, 개선로 등 구간의 시공을 순조롭게 완성하고 주요 우수 배관 만여 미터를 부설했습니다. 총 1억 8,200만 원이 투입된 이 대상은 건설 기한이 30개월에 이르고 주로 우수 배관, 전에 잡동산위로 뒤덮였던 구석구석의 빈 공간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동강촌에서는 촌 당지부와 당원, 간부들이 솔선해 청소부와 선전원을 자처했습니다. 이들은 집집마다 방문해 촌민들을 동원해 마당을 정돈하고 잡동산위를 분류하며 빈틈을 남기지 않고 청소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들의 시범 인솔하에 촌민들도 적극적으로 빗자루와 삽을 들고 집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고 농기구와 뗄나무를 잘 정돈해 뜨락이 너저분하고 모질싸던 데로부터 질서정연하게 바뀌게 했습니다. 깨끗함, 정갈함과 아름다움을 비기는 것은 촌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풍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강촌의 치리 성과를 전형으로 삼아 량강진은 마당 정돈 더하기 상시화 관리 보호 더하기 우수 평리 경계의 조합 방법을 여러 촌에 보급하고 전형 사례를 일반화하면서 전역에서 정돈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초민들이 주동적으로 환경 치리에 참여하려는 내생 동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양강진에서는 정성을 다해 향촌의 면모를 가꾸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의 작은 아름다움으로 향촌 지능의 큰 아름다움을 그려내고 여러 민족 대중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고품질 생활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밝은 빛을 내뿜으며 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똥별은 로맨틱한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리며 소원을 빌기도 하는데요. 네, 반전은 별똥별의 정체가 먼지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주를 떠돌던 먼지들이 대기와 부딪히며 지상에서는 찬란한 빛을

내는 별똥별로 보이는 건데요. 네, 멀리 우주에선 우리도 한 점 먼지에 불과하겠지만 우리도 각자의 빛을 내며 잘 살아가는 중입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같습니다. 자, 함께하면 재밌는 주제. 네, 이럴 때돈 쓰기 아깝다. 네, 이런 주제로 준비했고요. 아무리 이제, 네, 돈이 뭐 많든 적든, 한 가지 순간만에 아, 돈 쓰기 참 아깝다라는 네, 생각이 들죠. 네, 뭐큰 돈이 아니라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제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8Z의 최우 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참여 문자 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네, 다음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몸이 상해서 돈쓸 때, 건강에 돈 쓰는 것이 가장 아까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건강은 평소부터 잘 챙겨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뭔가 과격한 스포츠나, 네. 운동은 그래도 조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 여기 다음 참여 문자 또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는 재미없는 영화를 볼때 돈이 제일 아까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영화나 이런 또 문화적 소비를 하는 곳에 또 아까워하시는 분들, 네, 물론 나의 취미에 맞고 나의 적성에 맞는 그런 영화면 또 당연히 돈이 안 아깝다고 생각될 수가 있죠. 네, 그래요. 뭐 그래도 이왕 또 네, 돈을 쓴 것만큼 충분히 즐기시고 뭔가 그래도 그 안에 또 다른 재미, 묘미 그리고 나만의 힐링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오늘 마음의 소리 코너 주제, 네, 이럴 때돈 쓰기 아깝다라는 주제고요. 여기 다음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가 결혼식 축가 불러달라고 해서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사긴 샀는데 이 옷에 맞춰서 또 액세서리까지 네, 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아무래도 그만큼 또그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신경을 써서 또 소중한 자리 네, 축복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과한 소비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네, 또 좋은 추억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타시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공감하실 겁니다. 분명 이제 이원이 더 튀지 않아도 되는 만한 거리인데 괜히 차 막혀서 네, 또 신호등 때문에 더 지불해야 될 때가 있죠. 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와 함께했고요.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네, 기운 내서 네, 열심히 또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으신지요? 이왕 둘 거면 이런 사람 옆에 두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0: 힘들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똑같은 하늘도 개이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쏟아지고 이러하듯이 하물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심리학적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나는 오늘 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무조건 네, 몇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게 귀찮아졌다면 5분만 움직여 보라고 합니다. 무기력은 감정이 아니라 정지된 몸의 신호제. 예민하고 날카롭다면 당분부터 줄여보세요. 감정 기복은 심기가 아니라 혈당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몽한 느낌을 땐 화면을 끄고 침묵을 켜라. 몽한 느낌은 뇌의 정보 과잉 신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음이 허하다면 햇빛부터 쬐라. 우울감은 빛 부족에서는 생화학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나를 잃어버린 기분이라면 손을 써라. 창조활동은 감정을 리셋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내가 미래를 잘 살아가는 것보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내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고 싶다면 먼저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잠깐 서품, 떡장 함께 감상합니다.
1: 혼자 사는 게 무슨 입을 이렇게 크게 했는지. 솔직히 담배감은 우리 독벌이 회사에 내게다가 혼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다 되는 게 이제 제가라면 숱한 게 거사지고 웃겠는데 뭐 어땠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2: 어머
1: 누구십니까? 들어오시오.
2: 예.
1: 회장님.
2: 예.
1: 그렇게들.
2: 예.
1: 아, 저기, 그런데,
2: 예.
1: 들어올 때 본 사람은 없었지, 예?

0: 같은 마음 쏘었어.
1: 아, 그게 말았어. 어쩌다고
0: 내 지네, 지네 칠 때 그걸로 입을 것도 살짝 돌아놓자.
1: 그래, 그래. 예, 예.
0: 빨리 멈춰. 예, 예.
1: 야, 자가자가 다 알아 죽는데! 야, 썰견단 말고!
2: 네, 다 늙은 빠진 바보다. 무슨 일 욕심내는데 나 그전부터 문을 끄는 당근이 부쌍 까웠어.
3: 야, 아니 지금이라도 그 놓치는 장마당 내내 내다 나고 혼자 사는 영감들이 역사 보고가 되는가?
2: 어이소, 어이소. 사시오!
4: 몇 살인가?
5: 예순 둘이요.
4: 예순 둘이요.

0: 야,
1: 너 내 이 바바 쓴단 말을 봐야지.
0: 혼자 동의원이 그 말 못해 하지 마.
1: 우리 알바라, 야.
0: 야, 농경, 농경.
1: 야, 보겠냐? 우리 덕배의 인생사이요.
0: 야, 수영하면 됐어.
1: 아니, 언제 그래요?
0: 수영하면 겉으로 되면 정자.
1: 유마이.
0: 아니, 유마이야.
1: 우리가 피사다녀 태어난 해달 그렇게 얘기라. 누가 뭐라게?
0: 쟤 아직 그 영감 몰라지려.
1: 어이, 저 여기로. 야, 동자 그만 믿고 말아야. 어디 가려 오지 마.
0: 야, 그치. 그 영감이야. 무도사에 가서 나를 어쩌는지 알아?
1: 어제, 어제.
0: 그도 투구 투는 게 아니라, 그, 그 아기를 품어 먹어 쏘고 그래서 계속 태해도, 그, 태해를 내 맛있다, 노래.
1: 거기에 밭에 너무 고가서 그랬겠지.
0: 고가서? 야. 엉뚱한 국민서도 그랬 거지.
1: 아이고,
0: 내 요래 문을 오목 해서, 그, 영감들이 봐도 그런 눈차 난 내서 죽이게 다 봐.
1: 아니,
0: 이제 단단히 거절하지 말고 쌩거려 나는데 그래도 막.
1: 예. 이게 신경타이라는 게 나도 좀 먼저 못 그랬는데 이럴 수 없대.
0: 야, 그게 과거 신경타이라는 게 다 이렇다.
2: 신경타요?
0: 예.
2: 타요? 기력이 지금 나다.
0: 어, 기력이 세요, 야.
1: 야.
0: 어. 무도 뒤끝에 나를 데리고 가서 어쨌는가?
1: 너무 어쨌다.
0: 야, 거절이 되겠단 말이야.
3: 내 한 마리 죽고 마웠어. 아우야. 어. 아, 이거 뭐. 양보제는 이동문 나를 싸매겠지. 내 이동문 싸매겠어.
0: 아이. 아, 그만해, 그래. 결산할 땐 내 돈을 내겠다. 아이, 아줌마이 그래. 자기 내겠다. 자, 보지.
3: 어, 순간 내 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꺼내니까 아줌마이 내 돈을 꽉 쥐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0: 어우야, 칭찬 소리한다. 아, 내 언제 아줌마이 돈을 꽉 쥐겠습니까?
3: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0: 거꾸로 쥐는 채 했지.
3: 그래. 아이고, 야, 어찌 뭐 남이 감태 이렇게 무지합니까? 이름에서 아줌마의 돈 내지 했습니까? 어, 그리고 내 집을 통한 택시비까지 아줌마의 내고 달아났습니다.
0: 아줌마의 돈 적지가 없었어. 그 진지하게 빌려맞춰.
1: 아이고, 야, 둘이나 쓴 거 아무 사람이나 결산하면 되지. 별거 다 탈게라.
0: 아이고, 야, 그게 많이 벌었어.
3: 예?
0: 아니, 남자들이 여자를 싸매기는 건 괜찮지만, 야, 여자들이 남자, 여자들이 남자를 싸매기는 건, 어, 계산 못 받는다지. 아이고, 뿌릴 듯 했다. 아줌마. 이게 무슨
3: 일? 아줌마, 그러나더나
0: 예.
3: 아줌마.
0: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일?
3: 내 어때, 유마인도 말해봤어.
0: 예? 아이, 아줌마 그래. 예, 모두 다 가서 그래. 나를 캐내 쳐다보게 그래. 유마 아인도 그래.
3: 아, 아줌마 어때, 나를 캐내 쳐다봤습니까?
0: 아이, 쏴봐.
3: 어여, 이거.
0: 아줌마 나를 캐 쳐다보자고.
3: 예.
0: 내 아줌마를 캐 쳐다본가? 내 너무 격분해서 캐 쳐다봤습니다. 어째?
3: 아줌마 캐 쳐다보니 나도 캐 쳐다보니.
0: 네. 아이야. 이 해달 제보다 키 적은 게 어떻게 저를 그렇게 애틀봐.
3: 네, 옳습니다. 어떤 말씀 옳습니다, 예.
0: 아이, 그게 무슨 일이 됐다고. 아이, 그러면 네 해달 입장에서.
3: 네?
0: 네 해달 어째서 네 호사 사는 과부 집에 와서 예.
1: 제 이 해달은 대수롭게 생각하는데 난 어제 막 죽겠을 때 길에서 썩당신하다고 입을 덮어놓은 게 맞습니다.
0: 아,
1: 이제는 어느 가서 말은 잘해야 돼. 그래서 저렇게 담이 없단지.
0: 아이, 야, 이 모두라, 야. 야, 벌금 저만의 연애나면 모순이 다 말고 뭐라 빨고 하는데 늙은 것처럼 저러더라 어땠어 이 해가지고
4: 삶을 살아가는 데는 참 에너지가 넘치는 말과 행동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래에는 없던 힘도 생기게 만드는 대고의 법칙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을 범했으면 고치면 되고 지식이 부족하면 배우면 되고 우울하면 밖으로 나가면 되고 힘이 부족하면 운동하면 되고 미움이 싫다면 용서를 하면 되고 성공하고 싶다면 노력하면 되고 존경받고 싶다면 배려하면 되고 돈독하고 싶다면 이해하면 되고 여유롭고 싶다면 멈춰서면 되고 행복하고 싶다면 만족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일단 된다고 생각하자. 안 되면 다시 하면 그만이고, 다시 해도 안 되면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던 기회도 사라지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던 기회도 생겨나는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회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0: 일일 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하루 동안 맑고 청라하며 심신이 편안하고 한가롭다면 그 하루는 신선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늘 신선 같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욕심은 바라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늘 욕심을 바라다 보면 내가 지치고 내 마음이 더 공허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을 하고 힘들다면 잠깐 발걸음.
1: 이 나이에 학교에서도 안 한 공부를 한다고? 이 나이에 무슨 책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창은 잘하는데 이중창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중창은 잘하는데 합창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에는 귀를 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음악을 즐기려면 화음의 매력을 알아야 하고 나도 그 매력 속으로 들어가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남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평소에도 친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혹시 과하게 다른 사람이 한마디도 낄 수 없도록 너무 내 말만 하지는 않았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봄비는 여름비처럼 강하고 세차게 오지 않고 보슬보슬 옵니다. 겨운의 땅 밑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작은 생명의 초목들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봄비의 사랑으로 쓰다듬으면서 키웁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어린 자녀를 세차하고 강한 여름비의 매질로 키우면 반감과 상처가 분노의 화살이 되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쏩니다. 네, 봄비를 보는 것은 자녀 교육의 모범 부모를 보는 것 같아서 편안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라도 아리랑이 부른 노래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나를 믿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남을 좋아할 수는 없겠죠. 내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내가 가진 생각

방법과 방식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수했지만 반복되는 삶에 의해 오염이 되고 그것이 익숙하게 돼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가끔씩 가장 순수했던 4살 때의 생각과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은 삶이나 같습니다.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나다운 삶, 내가 바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나의 행복한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야 하는 삶이 나의 인생입니다. 내 계획과 실천을 통해 나날이 좋아지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내가 바라는 행복한 삶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사랑받아야 할, 최고로 존경받아야 할, 최고로 행복해야 할 내 삶이 내 인생입니다.

부부 간에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말 한마디에 거친 감정이 생겨 불화를, 불씨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오. 이렇게 예쁜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늘 당신한테 고마움을 느끼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식탁에 고기 한 마리를 더 올립니다. 그 반대이면 올렸던 고기를 즉시 내려놓았다 자식을 주겠죠. 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최고야. 나와 우리 아이들은 당신이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남자

경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돌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출간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독일어권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읽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하이디는 할머니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져온 흰빵 맛이 어땠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매우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윽고 할아버지가 옷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가졌구나 하이디. 이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하이디는 피터의 집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하이디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발소리를 듣고 금방 하이디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맞구나 하이디, 어서 이리 오렴. 그러고는 말을 꺼냈습니다. 문제 없어요? 클라라에게 편지를 쓰면 돼요. 빵을 보내달라고 말.

이죠. 그러자 브리기테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좋은 생각이긴 하다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빵은 딱딱하게 굳고 말 거야. 그리고 데르플리 빵가게에서도 그런 빵은 맛든단다. 하지만 우린 검은 빵을 사는 것도 힘이 드니.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게 돈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돈을 쓸 곳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흰빵을 매일 한 개씩, 일요일에는 두 개씩 드세요. 피터가 사오면 되잖아요. 안 된다. 그 돈은 그런 곳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에게 맡기렴.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지만 하이디는 자기 생각에 잠겨 들뜬 모습으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낡은 책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책을 읽어드릴까요? 글을 읽을 수 있거든요. 아니, 글을 읽을 수 있다고? 그래, 어디든 좋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읽어주렴. 할머니는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를 바로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배틀도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하이디는 중얼거리면서 책장을 넘기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햇님의 노래가 있어요. 이걸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이윽고 하이디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을수록 하이디는 점점 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전 건초 침대가 훨씬 더 좋은걸요? 하이디가 할머니에게 빵을 사드려야 된다고 계속 조르자 할아버지도 결국 하이디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 돈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렴. 하이디는 너무나 기뻐서 깡총깡총 뛰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할머니께 몇 개 안 되는 빵밖에 못 드렸을 거예요. 책도 읽어드릴 수가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클라라의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할아버지, 우리도 매일 기도해요.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잊어버리면? 그건 안 되죠. 불행해져도 아무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도망간 거니까요. 못 본 척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다락방에서 큼직한 책을 가지고 나온 하이디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양치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옛날에 한 아들이 아버지의 목장에서 멋진 젖소와 양들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많은 돈이 벌고 싶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집을 나올 땐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할 수 없이 어떤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돼지를 키우며 돼지와 함께 음식 찌꺼기를 먹었습니다. 하이디의 이야기에 할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뜨고 소통하는 아시아를 원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 아시아가 이룩한 발빠른 성장에서 얻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면 바로 문호를 열어 주동적으로 세계 경제 발전의 흐름에 융합한 것입니다. 가령 여러 국가들이 다시 스스로를 폐쇄하는 외딴 섬으로 돌아간다면 인류 문명은 서로 간 왕래가 없어져 생기와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 각국 인민들은 폐쇄를 멀리하고 서로 간에 막힘없이 잘 통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각국이 일관된 개방 정신으로 정책의 소통, 시설의 연결, 무역의 창달, 자금의 융통, 민심의 상통을 추진해 아시아 운명 공동체와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문명은 다양하기에 교류하게 되고, 교류하기에 서로에게 참조가 되며, 서로 참조하기에 발전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여러 국가 간, 여러 민족 간, 여러 문화 간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해 아시아 운명 공동체와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인문적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장을 제기합니다. 첫째,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모든 문명은 자신이 생존하는 터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한 나라, 한 민족의 비범한 지혜와 정신적 추구를 담고 있어, 문명마다 그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인류는 피부색과 언어의 차이가 있고, 문명은 형태와 모습의 차이가 있지만, 절대로 고귀와 비천, 우월과 열등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기의 인종과 문명이 다른 인종과 문명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기타 문명을 개조하거나 심지어 대체해 버리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어리석다 할 만큼 잘못된 인식이며 그러한 인식에서 나오는 행위는 인류에게 큰 재앙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인류 문명이 일색적이고 일식적이라면 이 세계는 너무 단조롭고 따분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등과 존중의 리념을 굳게 지키고 오만과 편견을 버리며 자기 문명과 기타 문명의 차이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해 각양 문명 간의 교류와 대화, 화합과 상생을 추진해야 합니다. 세계의 많은 지역을 방문하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 바로 각양 정취가 느껴지는 여러 문명을 대표하는 유적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황 아시아의 옛 도시 사마르간드, 애굽의 룩소르 신전,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 타이 방코크의 왓프라 계우, 그리스의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등입니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아시아 문화유산 보호 행동을 전개해 문명이 보다 잘 전승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각 문명의 미와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수호해야 합니다. 모든 문명은 미의 결정체로서 창조의 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사물은 공통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물을 추구하려는 마음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 문명 간에는 처음부터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모든 문명의 미를 감상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국의 문명이 생기와 활력이 넘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타국의 문명이 발전하도록 조건을 마련해줘 세계 문명이라는 백화원에서 많은 꽃들이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게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얼마 전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평소에 없던 군 버릇이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0: 텔레비전을 보거나 숙제를 할 때 자꾸 입술을 깨물고 생각할 때마다 연필 끝을 물어뜯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잠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반복되더군요. 아이가 입술을 깨물거나 연필 끝을 물어뜯으면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군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군버릇이 나올까 싶으면 안 되라고 엄격하게 제지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군버릇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의 그런 행동이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이 의식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의 군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책에서 아이의 행동을 계속 제지하는 것은 오히려 행동을 강화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을 읽게 됐습니다. 그 뒤로 아이가 입술을 깨물거나 연필 끝을 물어뜯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아이 이름을 부르며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보니 군버릇이 점점 줄어들더니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군버릇입니다. 군더더기 버릇이나 쓸데없는 버릇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붙은 군버릇은 별 자신에게 좋지 않은 군버릇이 붙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근차근 군버릇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군버릇은 단순히 쓸데없는 행동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나쁜 버릇을 뜻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한번 군버릇이 붙으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고치는 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버릇은 대부분 큰 잘못에서 시작하기보다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점차 몸에 배어 생깁니다. 어릴 때는 장난처럼 시작된 행동이 자라면서 군버릇으로 굳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군버릇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버릇을 고치려면 먼저 내가 언제 그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쓸데없거나 좋지 않은 군버릇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디지털 시대의 노인들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융합될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사용하는 것이 점점 더 편리해짐에 따라 많은 노인들이 디지털 격차를 넘어 고개 숙인 노인이 됐는데 관련 건강 위험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대폰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노인들이 정보를 얻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사용하면 눈과 목뼈 등 부위를 손상시키고 생활 리듬을 방해하며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각 가정이 직면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됐습니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자녀와 가족은 노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노인들이 야외 활동, 사회구역 문화체육 활동에 참여하거나

독서, 서예, 신체 단련 등 취미를 기르는 것을 격려해 오프라인 생활을 풍부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둘째, 자녀들은 로인의 휴대폰 설정을 도와 일부 필요하지 않는 알림 기능을 끄고 일부 바람직하지 않는 정보를 식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려야 합니다. 부적절한 행위 경향이 있으면 반드시 개입해야 합니다. 셋째, 로인들은 하루에 휴대폰을 4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시청을 피해야 합니다. 20, 20, 20 법칙을 준수할 수 있는데 20분 동안 전자스크린을 사용한 후 20m 밖을 20초 이상 내다보아 눈을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불을 끄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화면의 밝기는 주변 조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단 시력 저하, 눈 통증, 시력 변형 등 정황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로인들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최대한 올바른 자세를 선택하고 등을 받쳐줘야 하며 목을 앞으로 내밀거나 계속 고개를 숙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휴대폰을 보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의사들조차도 당뇨 환자한테 마음 놓고 먹으라고 말한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음식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당뇨가 있으면 많은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당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어도 괜찮은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의외로 자주 언급되는 식품이 바로 치즈입니다. 네, 치즈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 속도가 탄수화물보다 치즈나 치즈 소스에는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 식단에서는 자연 치즈가 더 적합합니다. 체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리코타 치즈 같은 제품이 비교적 단순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지나치게 짠 치즈는 나트륨 섭취를 높일 수 있으므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치즈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치즈는 열량이 높은 식품이기에 하루 한두 장 정도의 적당한 양이 권장됩니다. 총적으로 치즈는 당이 거의 없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식품으로 언급됩니다. 다만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식단 균형입니다. 치즈는 그 식단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들이 소금물로 머리를 감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비듬의 원인은 두피 발진, 건선 등 여러 가지 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금물로 머리를 감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우년 8월 초여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규가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7차 단체 확대학습회의를 소집사위했습니다. 미완장터에서 동북리그 제2현장을 조성해 도시특색 명암을 더욱 빛냈습니다. 불화통과 남한 플라스틱 트랙이 9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금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규는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7차 단체 확대 학습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 일부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들이 사상과 사업실제에 결부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각급 당위와 당조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관철하는 것을 현재와 향후 한 시기 중요한 정치임으로 삼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집중학습과 심층적인 연구토론 교류를 전개해 당원 간부들이 14가지 견지의 핵심 내용을 조목조목 깊이 터득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정치적 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굳센 당성을 단련하며 관철 시다를 엄격히 틀어주어 시종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의 확고한 신앙자, 충실한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선명한 문제 지향을 깊이 파악하고 불량한 기풍을 단호히 바로잡으며 각 분야 위험 우환을 세밀히 정리 조사하고 명세서를 건립해 하나씩 해결해 모순은 맹아 상태에서 해소하고 위험은 원천에서 방지 통제함으로써 인민군중의 생명 재산 안전과 사회 전반의 조화와 안정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강렬한 사명과 담당을 깊이 파악하고 고품질 발전 추진을 주제로 견지하며 대상이 왕, 투자 유치가 핵심이라는 리념을 깊이 실천해야 합니다. 중점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유치하며 온갖 방법을 다해 더 많은 대형 대상이 착지 배치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깊은 인민 정서를 깊이 파악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며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과 년도 민생 실사를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민생 분야의 부족점과 취약 고리를 다그쳐 보완하고 취업, 교육, 의료, 주택, 양로 등 실제 문제를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해 해결하며 여러 민족 군중들이 관심하는 좋은 일을 잘 처리하고 실제적인 일은 실속 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첫 자리에 놓는 것을 견제하고 각급 지도부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민주 집중제를 참답게 관철 집행해야 합니다. 지도부의 이사 규칙과 결책 절차를 건전해하고 당내 정치 생활을 엄숙해하며 각급 지도부가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자각과 실제 효과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정확한 인재 선발과 간부 임용 방향을 견제하고 투자 유치, 대상 건설, 기층 관리 등 사업 일선에서 간부를 식별하고 단련시키는 듯 중시를 돌리며 젊은 간부 양성과 선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담당하는 사람을 위해 담당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위해 책임지는 태도를 선명히 하며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담당하는 간부 대우를 전력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조직 체계 건설을 중점으로 견제하고 도시사회구역, 향진농촌, 기관, 국유기업, 사업단위와 새 경제조직, 새 사회조직, 새 취업군체 등 각 분야 당 건설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당 조직의 전역 적용과 사업의 전역 적용을 한층 확대하고 기층 당 조직의 정치 기능과 조직 기능을 부단히 강화해 연결 고품질 발전 추진에 든든하고 강력한 조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 기타 시급 지도일권과 시직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9월 12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 경기 준결승 2차전이 대련 사흐만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 기간 연변과 대련 두 지역은 동북축구의 강인한 풍채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두 지역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산과 바다의 정을 보여주며 따뜻함과 풍정, 열기가 어우러진 동북문화체육성회로 펼쳐졌습니다. 저녁 무렵 사흐만 경기장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고 현장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경기 전 공연은 규모가 크고 내용도 풍부했습니다. 연변에서 준비한 문예향연도 잇따라 무대에 올랐는 바 연변 가무단, 연변 군중예술관, 전주 각 현시 문화관에서 선보인 가무 더하기 복장쇼, 영산홍 금수가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조선족 물동이 춤은 유연하고 생동하게 펼쳐져 섬세한 예술 표현으로 연변의 군민단길 한 집안과 같은 깊은 정을 정감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큰 관심을 받은 연변 명태 응원팀도 산과 바다를 넘어 열정을 따라왔습니다. 경기 과정 연변 축구팬들의 응원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모두가 온 힘을 다해 연변팀 선수들을 위해 함성을 보내고 기운을 북돋웠습니다. 경기 풍채와 인문적 따뜻함을 함께 담은 이번 도시간 성회는 동북지역 문화체육융합의 새로운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지역은 축구를 통해 벗을 사귀며 지역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지역 협동 발전을 위해 따뜻하고 지속적인 힘을 축적함으로써 동북이 한마음으로 함께 전진하는 이야기에 새로운 정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9월 12일 201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 경기 준결승 2차전에서 연변팀은 원정에서 대련팀과 맞붙었습니다. 1978 문창원 내 위와 미완장터는 경기 제2현장으로 변신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활정취 속에서 축구경기 생중계를 함께 시청하며 축구가 선사하는 뜨거운 열기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적지 않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장터를 둘러보며 미식을 맛보는 한편 대형 스크린 앞에 둘러앉아 동북 슈퍼리그 준결승의 멋진 생중계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네 번의 공격과 슈팅은 현장 축구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환호성과 갈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람대 따르면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밤 9시 40분까지 비와 미안 장터에서는 동북리그 현장 축제의 밤을 펼쳤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준결승 경기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현장에는 축구 풍선, 응원 나팔 등 축구 주제 장식물을 배치해 경기장 못지않은 뜨거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비바 미완장터 대상 책임자 진사기는 연변 축구의 고상이 깊은 철학에 위탁해 미바장터의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 경기 제2현장을 조성함으로써 축구를 뉴대로 광고만 축구팬들을 한자리에 모아 본지 경기를 응원하는 동시에 체육, 문화, 관광, 장터 소비에 깊이 있는 융합을 추진해 도시의 특색 명함을 한층 더 빛냈다고 했습니다.
0: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불화통화 남한 도시구간 플라스틱 트랙 대상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는 바 올해 9월 말 전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불화통화 남한 도시구간 플라스틱 트랙 대상은 올해 5월 6일 정식으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상 총 투자는 2천만 원이고 전체 길이는 7km이며 2개 시공 구간으로 나뉩니다. 그중 연천교에서 신민교까지 구간은 4.5km, 연서교에서 연동교까지 구간은 2.5km입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도시구역 수변 독색 교통망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며 아름다운 수변 휴식 건신 공간을 마련해 도시 주거 환경 품질을 효과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현재까지 대상은 1,700만 원의 투자를 완성했고 노계로 5.75km의 트랙을 보수했으며 나머지 공사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9월 말 전면 완공할 계획입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최근 연간 우리 시는 불화통화 도시구간 종합정비 공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천 양안의 기반시설과 공공봉사 기능을 부단히 보완해 연안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수변 공간 품질을 끊임없이 높였습니다. 현재 연서교 상류에서 해민교까지 구간의 경사면 녹화, 주차장, 광장, 녹색교통망, 공중화장실,
1: 매장 내 눈에 띄는 위치에 깨끗한 접시 행동, 문명 식탁 공약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독촉해 절약 식사의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동시에 음식업 종사자들이 고객의 주문 과정에서 주동적으로 따뜻한 안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수요에 따라 적당량을 주문하도록 인도해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져가도록 권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용 숟가락과 공용 젓가락 사용을 적극 보급해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간소하고 문명한 식사의 새 풍조를 창조했습니다. 시시장 감독관리국 연동분국 부분국장 단가심은 식탁에서 눈에 보이는 낭비를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0: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 장비도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광범한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절약을 실천하고 량식을 소중히 여기며 문명하게 식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1: 아래 간추린 요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결 대표팀 성운동회 청소년조 배구 경기서 우수한 성적 거두어 1전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천양천컵 청소년조 배구 경기가 료원직업기술학원 체육관에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시 청소년 아마추어 체육운동학교에서 구성한 연결시 대표팀은 주감독 박설매의 인솔하에 용감히 분투하고 침착하게 경기에 임해 최종 여자 병조 준우승, 여자 정조 우승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우리시 7개 기업 량지룡 동부가 식자재 전자상 거래 축제 참가. 최근 량지룡 2026 제2회 동부가 식자재 전자상 거래 축제 및 제2회 꼬치구이 무림대회가 장춘에서 개막해 수의생기구와 연합해 전개되는 바 여러 차례에 나누어 전시 6개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과 4개 향진 위생원을 찾아 공익진료, 건강검진, 양생지도 등 해민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계약안전 첫 수업, 유아성장의 든든한 보장 제공. 그늘 시공항국 민경들은 새싹 유치원을 찾아 가을철 계약안전 첫 수업 교육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민경들은 재미있는 강연과 사례를 통한 과학 보급으로 유아들에게 안전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동시에 전원 안전보위원들을 대상으로 응급방호 점원 양성을 진행하고 원구시설, 소방, 감시카메라 등 중점 구역에 대한 위험우환 조사도 전개해 교정 안전방어선을 전방위적으로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최림이었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서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공유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3: 누구나 꼬마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0: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은 믿음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 평소 취약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외우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1: 그래요. 매일매일 외우기를 해야죠.
2: 외우기를

0: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겠지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외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지고 있네요.
0: 저는 외우기를 할 때 먼저 뜻을 잘 이해하고 집중해서 외웁니다. 저는 일단 10번이고 20번이고 아주 숙련될 때까지 수없이 읽습니다. 저는 먼저 5번 읽고 다시 외웁니다.
1: 네, 외우기를 할 땐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도 쓰면서 외워야만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0: 네, 손으로도 외운다고요? 어떠한 방법인데요?
2: 많은 친구들은 외우기가 잘 안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자신이 외우기를 못했는데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내가 잘 집중해서 외운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가요?
0: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왜서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우리 나쁘게 놔두셨다고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2: 딩동댕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고 항상 남 탓하는 친구들이죠.
1: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머리를 나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우기를 하는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3: 맛있게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2: 엄마, 엄마는 도대체 왜 날 이렇게 머리 나쁜 애로 낳아주신 거예요? 밤새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시험도 망쳤어요. 에이, 짜증나. 나 이제 공부 안 할래요.
1: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답니다.
2: 석진이 녀석은 어제 하루 종일
1: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2: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걸까요?
0: 그건 외우는 요령을 모르고 무턱대고 외우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무지하게 잘 외우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외우는 걸까요?
0: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는지 요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2: 첫째, 외운 것을 가정이나 친구에게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세요. 남에게 한 번 가르쳐준 것은 혼자 5번을 외운 것만큼 기억이 잘 난답니다.
0: 두 번째, 손과 입을 사용하세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3배 다 잘 외우십니다.
1: 네, 그래요. 손과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3배나 더 잘 외워진다고 하네요.
0: 셋째, 외워야 할 내용을 좋아하는 노래의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불려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겠지요?
1: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0: 글쎄요. 내 친구들마다 들리겠지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면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많이 두려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1: 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고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복습을 많이 할수록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그럼 우리 함께 시험 불안 테스트 해볼까요?
1: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 시험을 볼 때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필을 쥐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때가 되면 입맛이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둘째, 알고 있는 것도 시험지를 받고 나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집니다. 셋째, 시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 시간만 되면 초조해집니다. 넷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다가오면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시험 볼 시간이 되면

0: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3개에서 4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2: 5개부터 7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많을 수 있겠지요. 어쩌면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3: 내지 10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이 매우 높아서 시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0: 네, 친구들 어때요? 방금 9가지를 얘기한 데서 우리 친구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1개에서 2개는 거의 시험 불안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3개에서 4개가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에서 7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0: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2: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1: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0: 奋进的力量。
1: 东风五 C 液体洲际战略核导弹打击范围覆盖全球。
2: 感谢所有为我们安全返回保驾护航的人们，我们回来了，我为伟大的祖国感到骄傲。
0: 听见国家的成长。
3: 我现在正在位于海南儋州的杨浦国际集装箱码头。
4: 大机会，这个市场是独一无二，世界没有。
0: 听见世界的回响。
5: 在国外升起咱们中国的国旗，奏响咱们中国国歌，每次都会忍不住的流眼泪。
0: 听见伟大的梦想。
6: 新征程是充满光荣和梦想的远征，蓝图已经绘就，号角已经吹响，我们要踔厉奋发，勇毅前行，努力创造更加灿烂的明天。
0: 听见时代，触摸未来，中国之声。
7: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가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시행해 출산 지원을 위한 우호 환경을 한층 더 조성할 것입니다.
8: 8월 말 광리 통화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하고 신용 자원이 신동력 분야로 집중되었습니다.
7: 공무원이 중국 선박그룹 청도 북해 조선유안회사 910 총대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 등급을 격상했습니다.
8: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7: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섭검총 국가수석이 초청으로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국가지도자 제18차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의 해에 글로벌 남방 국가들을 상대로 한 중대한 외교 행동으로 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고 글로벌 남방의 료납과 자강을 추진하는 데서 전략적 의의가 있습니다. 뉴델리에서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석범평 주석은 10차례에 가까운 행사에 료뇨 참석해 브릭스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발전 대결을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모색했으며 인도 총리 모디와도 심도 있는 회담을 갖고 중국 인도 관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내외 여론은 이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브릭스 국가들이 발전 의지에 집중하고 실무적 협력을 추진하며 다자주의를 견제하고

0: 하고 글로벌 관리를 완벽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난방의 공감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브릭스의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양국 지도자가 3년 연속 쌍무 회동을 진행하게 된 것은 지역을 안정시키고 전반 국민의 파급 효과를 맞추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번 방문은 실무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목표 설정도 정확하고 성과도 풍부하며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첫째, 브릭스 협력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개방과 포용, 협력과 상생의 브릭스 정신이 이끄는 가운데 브릭스 국가들은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협력 구조를 형성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남방의 제1진이자 남남 협력의 최우선 플랫폼으로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간절한 기대에 대해 습권평 조서관 브릭스 국가들의 혁신 발전을 촉진하는 선봉,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선봉, 문명 상호 창조를 추진하는 선봉, 글로벌 사무 관리를 개혁 보완하는 선봉으로 되어야 한다고 제기함으로써 브릭스 협력의 역사적 사명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4대 선봉은 브릭스 협력의 전략적 위상을 높였고 브릭스 국가들의 공동 자강 의지와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내년 브릭스는 네 번째 중국의 해를 맞이하게 되고 중국은 다시 의장국의 종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브릭스 기제의 발전과 성장에서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습군평 주석이 제기한 중요한 주장을 적극 호응하며 리엔은 제19차 지도자 회동을 중국이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한결같이 지지했습니다. 둘째, 글로벌 남방의 역량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회담 기간 습권평 조석은 글로벌 남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네 가지 중요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국제법치를 함께 수호하고 국제법과 국제규범이 평등하게 적응하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다자주의의 기치를 높이들고 유엔의 권위와 역할을 수호하는 것이며 인민중심의 발전사상을 견지하면서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가 시행되도록 추진하는 것이고 손잡고 안보 사무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전통적인 안보와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주장은 시대의 발전 흐름에 발맞추고 인류의 진보의 큰 흐름을 파악하며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공동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국제 문제에서 남방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실현 가능한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새 라운드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에 주목해 습권평 조석은 일련의 창의를 제기하고 여러가지 실무협력 조치를 선포함으로써 각국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국제 여론은 중국은 인공지능 대국으로서 디지털 패권을 꾀하지 않고 기술 봉쇄를 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을 공중제품으로 전환시키고 미래를 결정하는 첨단 분야에서 발전 도상국의 기회를 창조해줌으로써 중국 최유의 드넓은 포용력과 전화를 품는 현금을 보여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중국과 인도 관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습범평 주석은 재차 인도 모디 총리와 쌍무회담을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국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과 인도 관계는 점차 권경리에서 벗어나와 재출발에서 재격상으로의 변화를 실현했습니다. 습권평 소속과 모디 총리는 중국과 인도의 전략성, 장원성, 방향성 문제를 두고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달성한 가장 중요한 공감대는 바로 중국과 인도는 동반자로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국 지도자는 발전이라는 최대 공약수에 주목하고 친선왕대와 호혁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관계의 민심 기반을 개선했습니다. 상방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한층 더 증진하고 갈등과 쟁의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국경 지역의 평화 안녕을 함께 수호하기로 했습니다. 상방은 각기 브릭스 국가 의장국을 맡는 것을 지지하며 유엔 상해협력기구, 20개국 그룹 등 다자 구도 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남방협력을 추진하고 세계 다국화를 추진하며 혼란한 세계에서 안정적인 진보 역량으로 되기를 했습니다. 습권평 조석은 짧은 시간에 련이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량대 다자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주의의 강음을 방출하고 동요하는 변국 속에서 단결협력의 빛을 밝힘으로써 중국과 글로벌 남방국가들이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진보하는 생동한 장을 엮어놓았습니다.
1: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4일 시작과 출발 15차 5개년 전망계획 계열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고 관련 책임자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시행해 출산 지원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더욱 조성하고 건강 중국 건설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료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국에는 110만 개가 넘는 의료보건기관이 있고 주민의 90% 이상은 15분 이내에 가장 가까운 의료봉사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곽윤홍 부주임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가 현과 구 기층의료기관의 운영 보장을 강화하고 분급 진료와 봉사의 연속성을 더욱 신속히 추진해 집 근처에서의 진료가 있음에서 더 나은 수준으로 전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연홍 부주임은 의료보건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기층 특성의 진료과 구축을 추진하여 흔한 질환과 다발성 질환의 진료 수준과 건강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2급 병원과 현급 병원을 지원하고 정신심리, 재활간호, 소아과, 로인의학, 완화의료 등 봉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봉사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입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전 과정에 양질의 부유보건 봉사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산 안전 보장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우선 임산부와 산모 사망률을 10만 명당 12명 이하로, 영아 사망률을 1000분의 3.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아과 진료 봉사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류혜조 주임은 현재 전국에서 2급, 3급 공립 종합병원 모두 소아과 의료 봉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사회 보건봉사센터와 향진위생원의 90%도 소아과 진료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혜조 주임은 올해의 목표는 소아과 진료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건봉사센터와 향진보건원을 1000곳 더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까지는 95% 이상의 지역사회 보건봉사센터와 향진보건원이 소아과 진료봉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중국인민은행이 9월 14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총량은 적정 수준에서 성장했고 사회적 자금 조달 여건은 완화된 상태를 유지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고품질 발전에 적합한 화폐 금융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8월 말 기준 광의 통화 잔액은 356.8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사회 용자 규모의 잔존 규모는 464.8조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물 경제에 대한 인민폐 대출 잔액은 278.6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인민폐 각종 대출 잔액이 280조 원을 넘어섰고 신용대출 구조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금융
1: 조선유한회사의 외국적 화물선이 항구에 정박해 보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25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리강 총리 등 조항 지도 동지들의 회시 요구에 따라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교정에 근거해 공무원은 산동 청도 중국 선박그룹 청도 북해 조선유안회사 구

0: 110 중대 화재 사고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조사팀은 응급관리부가 주관하고 외교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교통운수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전국총공회, 국가소방구조국, 산동성 인민정부 등 관련 방면이 참여하며 해당 사고에 대해 조사 등급을 격상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공무원 사고 조사팀은 14일 오후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공무원 사고 조사팀 팀장이자 공무원 안전생산관리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이며 응급관리부 부부장인 송원명이 회의를 주재하고 조사 일정을 통보하였으며 업무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참석자들은 기립하여 사고 조난자들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회의는 사고 조사 업무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정신과 당주왕 공무원의 결정과 배치를 철저히 리행하고 과학적 엄밀성, 법률 법규 준수, 실사 구시, 시료 중시와 네 가지 필수 원칙에 따라 신속히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기업 업종 감독, 소속지 관리 책임을 전면적으로 규명하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회의는 지방정부 관련 부문, 중앙기업 등이 교훈을 깊이 새기고 부문의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필수 책임과 기업 주요 책임자의 책임을 층층이 조사하고 각종 화재 위험을 철저히 조사하고 정비하며 도급과 규정위반 행위를
1: 의료기기 표준을 비준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로 뇌진 데이터를 처리하는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 제품 표준입니다. 새 표준은 내년 9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실시됩니다.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는 마치 뇌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지능기기로서 대량의 뇌전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터넷을 지지하고 산업발전의 수급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은 쾌속 절차를 취해
0: 서명으로 격감했고 절반 이상의 손실을 대가로 적어 포도를 3천여 무나 심었습니다. 재만진 남일촌 당지부 서기인 왕군영은 홍색 관광이 가져온 방문객을 바탕으로 포도 산업과 농촌 관광이 서로를 촉진하면서 농민 소득 증대와 부유의 금열매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왕군영은 지금 우리가 심는 포도는 선근 재배 방식으로 유기질 비료와 흙을 섞어 충분히 흡수시키는 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점적 관계 기술에도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포도 덩굴 아래에는 닭, 토종오리, 거위를 길러 소득이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1934년 12월 홍군 장정은 계림시 홍안현 화강 22세의 빅토리아는 배터리 사업부에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는 단순한 업무 경험이 아니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에 투신한 직업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비아디가 2023년 카마사리에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빅토리아는 이 중국 공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현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실습생 계획에 지원했습니다. 청년 실습생 계획은 이론과 실천을 결부한 교육 방식으로 실습생들이 브라질 전국 공업기업 강습센터에서 이론 과정을 배우는 동시에 비아디 공장에서 일상 생산 실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0명의 브라질 청년들이 공장의 각 사업부에서 실습하고 있으며 학습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빅토리아는 생산 실천을 통해 이론 지식을 더 깊이 리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장 지도 교원은 질문에 해답하고 공예 과정을 지도하며 표준 작업을 시연해줘 학습 효율을 대대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에게 있어서 실습의 가장 큰 수확은 공업 생산 절차에 대응하고 공장의 운영 논리를 더 폭넓게 이해하며 배터리 생산 분야에서 더 탄탄한 기술 지식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공업에 대해 호기심

0: 열심이 가득한 젊은이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실천에 참여하는 실습생이 되기까지 빅토리아는 자신의 발전이 단지 기술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력은 저의 자신감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배우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는 과거 직장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더 많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는 또 기회가 된다면 비아디에서 장기적인 직업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중국 기업이 바이아주에 투자해 공장을 세우면서 현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직업 선택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브라질 협력으로 생겨난 직업 기회는 공장 생산 일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 국가전력망 브라질 주식회사 고급 기업 관리 분석사 마노엘라 레센드는 중국에서 진행한 20일간의 몰입식 방문으로 그녀는 직업 발전과 업계 미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브라질 전력에너지 교류 강습 프로젝트에서 레센드는 브라질 전력감독관리국과 브라질 국가전력조정센터, 광산에너지부, 브라질에너지연구원, 그리고 기타 브라질 전력기업 대표들과 함께 중국에너지기업을 방문하고 관련 강습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실행 능력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방문과 강좌에서 중국인들이 효율 높게 계획, 생산, 집행, 감독 관리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는지를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레센드는 중국은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전기 자동차 등 분야를 개별적으로 발전하는 프로젝트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 깊은 인상을 남겨줬다고 말했습니다. 교류 과정에서 초고압 송전, 에너지 저장, 자동화 등 기술을 통해 레센드는 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특정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의 심층 융합과 기구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 발전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브라질의 협력, 브라질 청년의 직업 꿈 실현,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송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평화근인 습근평...

0: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
1: 함께습근평총서기가좋아하는전고를해석하면서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정수를더깊이배우고깨달으려는것입니다습근평총서기는20차당대회보고에서이렇게제기했습니다시대가우리를부르고인민이우리를기대하니오직변함없는의지와부지런한실천으로만시대와인민을저버리지않을수있습니다18차당대회이래습근평총서기는당과국가위협발전의전반적차원에서국정운영의실천속에서늘인민복지증진을발전의근본목적으로삼아인민의아름다운삶에대한열망을현실로만들어가며인민을최우선에두고인민의안위를마음에새겨왔습니다나는나를잊고인민을책이겠습니다라는이말은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속에깊이스며들어이사상을인민을위한인민을대변한
2: 미국에델만회사의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중국민중의정부신뢰도가세계1위를차지했습니다
3: 중국인민은왜중국공산당이이끄는인민정부를이토록신뢰할까요
2: 이에대해습근평총서기는간결하면서도심오한설명을했습니다바로강산은인민이고인민이곧강산이다라는말입니다20차당대회보고에서습근평총서기는이점을다시한번강조했습니다그렇다면이중요한론단을어떻게이해해야할까요신시대무엇때문에이진리를강조해야하며어떻게이를실천할수있을까요이것이오늘우리가논의할과제입니다먼저첫번째과제인강산은인민이라는말을어떻게이해해야할지살펴보겠습니다영상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구만리 하늘로 치솟는다는 이 시구는 당나라 대시인 리백의 명시 상리옹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리백은 이미 자사 위치에 오르고 국내에서 명성을 떨치던 리옹을 찾아가 그의 인정과 초천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리옹은 그를 매우 냉담하게 대했고 이에 크게 화가 난 리백은 상리옹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의 첫 구절이 바로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구만리 하늘로 치솟는다입니다. 리백은 시에서 자신을 대붕이에 비유하며 언젠가 대붕처럼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치솟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비유는 리백의 개성을 잘 살려주고 그의 웅장한 기백, 비범한 포부를 잘 보여줍니다.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소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모의 승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모의 림지는 한 모의 모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모의 방품으로는 100여 모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했습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보름을 갖고 봅시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의 새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하남성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초가을 하남성 우주시 마가향 대간촌의 고구마밭에는 덩굴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예간 캠핑장에는 곳곳에 텐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산림 비복률이 90%를 넘는 이 마을은 한때 전형적인 석탄자원 마을이었습니다. 하남성 남부 주마점시 확산현 주구진 주구촌 소왕장의 바이올린 제조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조각칼을 가볍게 돌리면서 악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마을, 하나는 석탄 경제와 작별했고 다른 하나는 바이올린 제조 산업을 일구었습니다. 자원은 달랐지만 두 마을 모두 전통 산업에서 특색 산업으로의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대간촌의 변화는 한 살의 팔을 잘라내는 과감한 결단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간촌 당위원회 진해창 서기는 과거 마을이 석탄 채굴에 의존하면서 생태적 부채가 갈수록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품질 전환의 갈림길에선 촌 당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모두 광산을 폐쇄하고 전역에 걸친 생태 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촌석이 당면 등 여러 제품을 생산하며 2025년 매출액은 660만 원을 돌파했고 주변 더 확산현의 농민들이 괭이를 내려놓고 북경의 바이올린 공장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견습생에서 출발해 악기 제작 장인으로 성장하며 확산 장인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2015년 확산현은 바이올린 산업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북경에서 일하던 제작사 60여 명의 귀향을 이끌었습니다. 확산현 수공 바이올린 제작협회 왕금당 회장은 악기 공장을 소왕장으로 옮기고 기업 플러스 농가 방식을 채택해 제작 공정을 각 가정에 배분했다면서 주민들은 강습을 받은 후 곧바로 제조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남 호운 악기유아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하서협은 지금은 근무 시간이 자유롭고 건당 급여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로 바이올린 조립을 담당하고 아내는 첼로 조립을 담당합니다. 예전에 타지에서 일할 때보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오늘날 확산현은 연간 약 40만 대의 현악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전체 산업, 촌 부민 산업망의 연간 생산액은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중원의 향촌들은 새로운 진흥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0: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마르한의 광명 릴레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우즈베키스탄의 암과 미세외과 전문 실용의학 센터인 사마르안 센터에서 아이샤트 압둘라흐 마노바는 수술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두 눈에 붕대가 감겨져 있는 그녀는 옆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자들이 찾아왔다는 소개를 받고 나서 그녀는 우즈베크어로 친척 같은 중국 의사들이 먼 길을 와서 무료 검사와 수술을 해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번 건강열차 우즈베키스탄 광명행 활동의 수백 명 수혜자 중 한 사람입니다. 9월 중국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국제교류협력센터는 북경대학 인민병원 의료팀을 다섯 번째로 사마르안에 파견해 의료지원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백내장 무료 수술 300건을 완료하고 또 녹내장 등 난치성 질환 수술 10건과 학술 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경대학 인민병원 안과센터의 포영입니다. 현지 환자들은 대개 증상이 복잡했습니다. 당뇨병 발병률이 높아 이로 인한 안과 합병증이 뒤따르는 데다 안과 의사 10명이 독립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만 해도 병원의 이 기술이 성숙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의사들이 한 몫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건강열차 우즈베키스탄 광명행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의료팀은 방문할 때마다 학술 교류와 공동회진을 펼치면서 기술을 직접 손에 잡아주듯 전수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현지 의사들도 북경대학 인민병원을 방문해 견학을 받기도 했습니다. 투타예프는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 깊이 있게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설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조원에서 콧불 쏘는 구옷된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불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1: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 792-6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 김선희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 79261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은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은 깊이 깊이 병들었어. 깊이 깊이 병들었어.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같은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네, 2절이 끝나고 마지막 한 구절 반복됩니다.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네, 오늘 시간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오늘 노래 교실 코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킹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혹은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리광일 가수가 불렀습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2절 부분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리석다 할 만큼 잘못된 인식이며, 그러한 인식에서 나오는 행위는 인류에게 큰 재앙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인류 문명이 일색적이고 일식적이라면 이 세계는 너무 단조롭고 따분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등과 존중의 이념을 굳게 지키고 오만과 편견을 버리며 자기 문명과 기타 문명의 차이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해 각양 문명 간의 교류와 대화, 화합과 상생을 추진해야 합니다. 세계의 많은 지역을 방문하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 바로 각이한 정취가 느껴지는 여러 문명을 대표하는 유적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황 아시아의 옛 도시 사마르간드, 애굽의 룩소르 신전,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 타이 방콕의 왓프라 계우, 그리스의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등입니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아시아 문화유산 보호 행동을 전개해 문명이 보다 잘 전승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각 문명의 미와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수호해야 합니다. 모든 문명은 미의 결정체로서 창조의 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사물은 공통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물을 추구하려는 마음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 문명 간에는 처음부터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모든 문명의 미를 감상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국의 문명이 생기와 활력이 넘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타국의 문명이 발전하도록 조건을 마련해줘 세계 문명이라는 백화원에서 많은 꽃들이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게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농사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
1: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출간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독일어권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읽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하이디라는 소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먼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 바람이 살랑거리는 전나무 밑에서 하이디는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방을 가지러 마을로 가셨고 그 사이 하이디는 피터의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이디는 할머니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져온 흰빵 맛이 어땠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매우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윽고 할아버지가 옷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가졌구나 하이디. 이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하이디는 피터의 집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하이디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발소리를 듣고 금방 하이디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맞구나 하이디, 어서 이리 오렴. 할머니는 하이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하이디가 또 어디론가 끌려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었던 겁니다. 하이디, 내가 가져온 빵은 정말 맛있었단다. 덕분에 몇 년 만에 기운을 차린 것 같구나. 할머니께서 내가 가져온 빵을 얼마나 아껴 드시는지 몰라.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 개밖에 드시지 않았단다. 더 잡수라고 해도 안 드신단다. 부리기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이디는 잠깐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꺼냈습니다. 문제 없어요? 클라라에게 편지를 쓰면 돼요. 빵을 보내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부리기태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좋은 생각이긴 하다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빵은 딱딱하게 굳고 말 거야. 그리고 데르플리 빵가게에서도 그런 빵은 맡은단다. 하지만 우린 검은 빵을 사는 것도 힘이 드니.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게 돈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돈을 쓸 곳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흰빵을 매일 한 개씩, 일요일에는 두 개씩 드세요. 피터가 사오면 되잖아요. 안 된다. 그 돈은 그런 곳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에게 맡기렴.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지만 하이디는 자기 생각에 잠겨 들뜬 모습으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낡은 책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책을 읽어드릴까요? 글을 읽을 수 있거든요. 아니, 글을 읽을 수 있다고? 그래, 어디든 좋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읽어주렴. 할머니는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를 바로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배틀도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하이디는 중얼거리면서 책장을 넘기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햇님의 노래가 있어요. 이걸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이윽고 하이디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을수록 하이디는 점점 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했고 두 뺨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이디도 기분이 좋아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이디는 할머니에게 흰 빵을 사드려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지, 할아버지? 하지만 하이디, 침대가 먼저다. 너도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자야 돼. 그리고 남은 돈으로도 빵은 살 수가 있어. 하지만 전 건초 침대가 훨씬 더 좋은걸요? 하이디가 할머니에게 빵을 사드려야 된다고 계속 조르자 할아버지도 결국 하이디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 돈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렴. 하이디는 너무나 기뻐서 깡총깡총 뛰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할머니께 몇 개 안 되는 빵밖에 못 드렸을 거예요. 책도 읽어드릴 수가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클라라의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할아버지, 우리도 매일 기도해요.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잊어버리면? 제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할아버지는 아직 그 이야기 모르시죠? 하이디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도착하자 할아버지의 손을 놓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락방에서 큼직한 책을 가지고 나온 하이디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양치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옛날에 한 아들이 아버지 목장에서 멋진 젖소와 양들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많은 돈이 벌고 싶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집을 나올 땐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할 수 없이 어떤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돼지를 키우며 돼지와 함께 음식 찌꺼기를 먹었습니다. 하이디의 이야기에 할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 나이에 학교에서도 안한 공부를 한다고? 이 나이에 무슨 책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모래밭에서 금싸라기를 채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비록 단번에 정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독서를 하면 흘러내리는 물에 콩나물

자라는 것처럼 지식도 자라나겠죠. 네, 오늘 음악의 향기 코너 들을 첫 곡입니다. 리문남 씨의 어머니는 책이랍니다.

독창은 잘하는데 이중창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중창은 잘하는데 합창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네, 안경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나를 믿고 사랑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부부 간에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말 한마디에 거친 감정이 생겨 불화를, 불씨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오. 이렇게 예쁜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늘 당신한테 고마움을 느끼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식탁에 고기 한 마리를 더 올립니다.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纵横海 FM 91.4，延吉综合广播。

0: 感，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不怕。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四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到底最
1: 现在是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2: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

0: 纵横台 FM 91.4延吉综合广播。
1: 听众朋友们，早上好，欢迎锁定 FM 91.4汉语广播。新的一天，新的启程，愿你的耳。

0: 是一碗刚出锅的酱汤，汤面晃着晨光。
1: 来，快快快，帮我在网红墙拍一张。
0: 是网红弹幕墙下